0: 신부시도 아니 자식 단결이야 가슈이
1: 아지 아메 남균에 경주 쓰는 누구에 경주에 던도 더나지에 지금도 캐나리아 닥다이캬 던도 계치시에 진짜 제빈 출로시다 지니 부카세요 말해
0: 신부시도 아니
2: 예 암라가 신부동아
0: 땅 안에 저거 떠지 구다 토분민도
2: 아지 암라가 숨부다 허르다 계란이 이자 대시다 칼라서 뒤 매베 클리 클리 대기제 사고리 신송에
1: 시다
2: 딘제스 제 세비는 캐나로그 시리디게 카스칼 토그마리라 뜻다 캉베나로리가 괜히 다그러베 수마지 신송에
3: 리샤 바락 송롱네 네로도 다제는 텐동안 주 토나치고야 카르유나라
1: 다 텐동안 주 남규 미망고 다님도 칼라스 뒤 이습치고야래 망고 시라요지 벤차샨 당한 주 텐도 클리 클리 대기비야 타 캐나도 이네레 다 시리유도 양 계치마슈야 Tendongan to city that in the Trola Madayata, Kalas Sabe Jilan to Susin, the Angelian Teta, don't in the Jayumele, now Dangurta.
4: I say, Amla
0: Amla Sundalia Debino, Kalaso do, Mune Kulum, Wushi Jayubja,
2: Muneta,
0: Tanga inele, Tarina Jujitanje, Kumshi Yawch Jabchi Yibala
2: Yazi Yazio, Nebukit Nile Yachi, Yerub Kuludin, so Tangaran to Sujo Tong Mubata. 여러 수저 털어 탈비던 규디 체리다 튐보다 디탄지기 소화 계단지르다 계란지 신승에
0: 레세발라
2: 야지 야지 야 다들이 암라가 그런서 클래식 뭐 좀나 다그럽시샤 먼저 디가 철라 마담체 장마야고 사도 용어도 게
0: 레세발라
2: 어어
5: 신부시도
2: 오네
5: 제장님 신부시도 철라 마담체 양치소 아
0: 레세 암라
6: 俺最仁义的国族不谈，谈的呢国族不，穷酸的国族的，孔熙年把穷多当年，南下云都呢，谁人出来没当我谈，谁人给缺点谈，点在了头南去吧，缺当去路了，也要比孔熙加过节难过。

0: 坦德尼毕竟起出自救不达大事
1: 迪克尔尼 这种龙亲年轻烈共 别给龙亲以
2: 尊重他龙亲对白
3: 作为普及领域为 尊重对接 第二期 我们苏里 马尔新土
4: 米子英里对卡拉冲恰恰白马堂冲别中日古贼对目的先看超过连接去眼望级别四十步增重堂龙津对卡拉增重堂龙津对卡拉
5: 杂志党电别先看连接公开上
6: 天地李先生二日为龙总开马海林凯勒基让人总队给南北团的战备增重人气你给错外南大的西北西平安的票盖图拍球党总之杨军接续军别三十余票天天给纪念人都不愿你给错外南大的西北增重给留你不听三个连接增重人气你给错外南大的西北总开马海林凯勒你
5: 突然中国别长芒我才见习党突然你说别把门村切记度最新你怎么你建筑用给电机美队切余党南端准备自我是空气厕所了江别同心党为南党让完了日月新队给给给一给唐瓦长不的空气刚爱切塞党让心地位不宁党西日了闽南哈来又不是海林凯勒基美给美日江
6: 空气接近了你为日本都执行南北的照顾空气那位没退降空气接近了年级系统样的用数抗力越不是你给作为南北的西北增重的呢为了嘛海林凯勒哈法提罗布扎奇门努力米不是罗布中能的怎么吸引不的记录七东古的居民一流到西北年国占地平民党清仓给退地级别脱度改进 记录七东古街居民数目率达到数百人，按数不准缺失。总体别满年了，二日各批人，年别超过全国都接不到。参观党团队给定度，按具体密度托给去进行。二日，退入团队级别，被调解决脱，集体呢，怎么呢？总体数据登记，争取整体成为实质性，按具体签约了。二日，朝鲜总部部马克吐温内讲。
5: 定着还将全部能有本没事。假期萝卜不催讲，参加西西安院的陈个角色，他的耳朵样恰没不是。让他们给总理团的战备争取敌人，开了几让入日记空给出外用我只有不提囊团的，天天拼送错不当，虽然对吧？团了那不接，让他们总理出去唐僧的脚不提，总理天气冲着呢。罗素以退下身体接不来，先把不怎么样没不是。
6: 太阳海林凯勒让路几趟逻辑了顺序，南极不是破呢，密西当那些学不的。天气该这训练讲学呢，文龙国松给下边他们途径边。各批人梦醒丢了，绝不正为杀入绝不拆完西的绝不是。问题苦心别决定天难度，开春上松给云南美女准备给外新年上木，按年三月份起。
5: 참지당 응규진라 체린당 준비 특게 최준상부와당 지소토기 남가르 기회 내라 준비 기포모초도 규바 하장망부 갑조르토베와도 할인기 베티플라 신바마세 높자치모 탈친데 인지당 프렌스당 젤멘당 그리스당 라틴제기 게리잉알라 왕조르싱 윤대 노르비 방주진비 차치엔 좀캠마당
6: 롭수캐첸기 코방 토발규르 콩키 에리 유주카당 잠닌기 기가 망부시라 옹펩낭네 웬베 롭차르 팁제 멍의 두릅기 고지시부 웬베 편디당 롭수의 차샤라 퓨어들 잠닌시부 미만기 거수당 악주의 침부 토발마세 기가 망부시슝기 생두의 양토진 제로 책동국의 응업중 얼굴로 냠지 개초기 하이링 캘리르기로 시베 최고양 비워규 콩니 잠니 建筑工厂 삭바르도 왕부 견신 근기 맥두 체유당 롭종 슈유라 큐르베나 리 작전 좀바보 마크 투웬키 드럽 주구바르 증민이 총알레 직니 나폴론다 직슈니 할링 캘러지 지송바양 된다 내바식시 샴라 생기네 할링 캘러지 잠바다 편노네 표게도 법규르당 좀지 양균제 슈베 랑남 좀류기 남베 점중 링체 내기 초에 남다르 시베 류니바티 센라나 내기 로다 신식니 벨시 베베 키트시 테니 게신 콰라 레로치웨 미탑기 휴아수 내규르 가와레 내당 냠도 강사르 주김해 내기 탑시 유구 딜라 락달름니야 테니 린싱 몽라 타동 약부식 중기민도 가브리티 루프르 총장야지 드라니 류용 축주 달라 테네라리아 도지직팀기 조불 데티 체지우식 진지 유바다르치 테테다르치 튠지인 네기 미신갸 네라 콩로랑네 무투 르버멘투베 테라니도 차타주 팅르 당세 테야랑디 경시직 지신 나레 홍저진이 자지 미터기 판네르 송데 나량 년에 되브시 네니 네웨 두블라 이탄체베 치켄디 샤네 마자 츠와르 조그 토키 나수 쳇디기 데드 나조 미기 람투 셀함을 찰라 쿠심라 웨나메베 니무 텐조르 니기 레미 테드 제바 티달라 치켄 치드 교심 하장 친부 끼기도 민식 네기 습습 마체바라 빵캡기 땡투 추토르웨 빵캡잠디 솜친기 특게 술도 감내 조두 빵캡 김규 고르차도 냠네 네기 메탕 파다 녀로 땅디 고대 사부 땡도 샤베 개만니도 딜라 메체네 칙신 네기 그러야 메바르수 네기 개부 차부 체베 모웬이라 두핌네 네대시기 네랑 둠베 네랑 우수 팀네 칠라케 체갸 메스 투바 마세 네기 라바당 자루피 메이 칙습 첨부 대삼 주메 하람 투 대삼 시글라 네기 데민키 모차르 쮸고 하고스 민시기 쇼바 내기 게마 수탑 낭주네 고자게베 티투 요크촌이 캉바 시엔낭 레가 치신 유득 콩 캉바 티낭 초주 숨주네 샤베 내기 발캄 륜기 도게기 땡도 데데 게멘 부네 고시질 동발의 중외 유규라 십제 치신 게모 헤헤 조규메바 게베 토주 주바 텐라 치바니 침메 룸메 랑인데 파메 앵엘라 랩준 치겐식 댄슈 치규 토다치 네기 신이마 세무살펜라 네기 김라 펩 차르삼식라 네기 고급식 제디 콩캉베낭 주니 샤바이 디투 게메 네란 토카르 겐라기 중두 자라지 뷰와르 나주 네기 카시 로네 고딩 저탕 제겹지 디미 솜신기 차감 워도 베네 콘츠 앵엘라 가잠부 치다르 시에네야 네기 디미 베사 마셰베 파메 게링식 주디 세무살펜라 교군의 튼도 주규 두바딜 네랑 루이 하장 신부 중라 다시에 송지 신의 디미 콩남바 제바인 네랑 롱알 순잠라 네추 치신기 둠베 캉바티네 캉바살바 치잠식도 뵈바인 네추 팀라 파만니피 대통 아마 미직베 진분이 유여바다 제수 라량 종무식 중화 대명라 메드리치슬 바페 니라 샤베 치 통미 박자니 딘저식디 땡식 니기 삭발기 풍수 망부식 규네 바페 중두 주투 공기 캠마르 효리 첨부식 남바티 공기 세례경 짐내치 공기 지식 능기 유방에게 곧디네 최마송 대나 니장 공기 레무체디 효리 첨부식 켈라 공기 젠시 디딱바인 대달체나 동네디 세월 편도 중이 냠주 웬디 대지기 로하자망변낭 외기 더둥 고추마송 치수 대단히 착발을 임바다 바바니 착발 내군시기 중지바 임바 내기 신의 신수 내기 바바니 참지 신도 치신 콕바 양비의 미식 임바다 김장라 신도 제외 외격비의 투치수 푸 콩기 안수당 깨네 제기매 콩니 외바 쯔짜식당 멘다 차부식양 임바르 차라 김미
5: 콩키 키탄 멘타르 니슈 능기시 콩키 권준라 네레슈드 심자 크착베 겐유지 딱바르 권준 진이지 치네 코나 로피키시 콩키 투 메슈기 잠슈니 콩랑키 단두 체네 니종 제베 메토 둠르티마다 콩키 때베 시과다 리더 선진이 네츠 종콩수 지차인바차 콩키 타동 촘라 뎨나슈 임베 근중다 렉팀 제베 시우 쳔부르지 남핌네 네라 디르키슈 콩키 갑리 네랑 치디 가싱타 제싱세낭 펄핍 출핍 나와다 내가 지진낭네 내기 조난티 콩랑기 조난나 지원능기슈 능수이테다 다대파도야 내기 영어로 상랑 셀기도 콩니 중담송어라 신도 캐바다 내기 락베 다주신지 콩키 딱바르 공예 망부채도 세디 천숲기 내기 번디도 얘기 지워디니 내가 유한촉베 중담 망부송기슈 콩투 조슈니 콩소수 송배 중담티 내기 결시에 제발 생규티시 지루 책동 개개 굽주 거주를 야가를 내랑 장초수 야주일라 송외 텐주기 니시에낭 바파 구식배 땀에 티투주 콩니 정부마 중와를 퇴차정신기 내기 나틴직라 시과시 티는 내기 치체기 심두 용팅 당부티인 내기 김에 내주 치달 주구 삼시나 콩키 니라 참중 티다르는 기 유나양 콩키 꼴디 니기 주 가왔낭 니기 중무 제바니 숭디 대이 김에 뿌미 땡도 대디 니기 땡톱디 숭외 김에 니라 투구루 낭심당 낭콤양 하람 메바르큐니 니랑 김에 지추 버시디 메바르큐바 니기 심베나 니랑 착도하기 립두 뉴바르큐디 뒤인 하장 림부식낭 내기 종무티 내기 키완라 제뉴 치켄다 지슈 제수 니취시 탁바티 티웨 니란라 제뉴다 니취 니지 포나샤추 티튜 니라 알레베과지 유바티라 니랑 하장 가부 유라 제수 내기 티라 낸시 집에 명식 딱바인 티니 내기 지지 치사당 롱덴 튀기 류제 더부시 임바티 류용 다세 팀네 다수 메바르쿠르 내가 담마시켄당 자주아신켄당 믹접접치신켄지에기 알레베과 망부유미 내기 난시의 제반능신기 가신팅자 체뇽와 직향매 난시 년에 쭉쭉 초주직학잠리 딱바라동기 알레베과 대당 글리팅이부 내기 진노라지니 현다 수강양 락바창자명 제도 죽김해 웬디 탱식 글리팅낭 종묘디디시행아 년해치 야, 내랑 가부 매배 미시기 함시 딘드치바 앙 쌈네 내랑 콩주 침보랑디 샴네 글리티 구딘 롱만 일라 게마 핍네 숭외 마도 종무숭네 치워슈 티투 내랑 민니 롱싱 나와 원발 줄디 키투 니지기 추두 차루에 닝지 담당 샤제 자주다 디신 록대 월기 저통제라 냠수 용게 매바니 매매시 제수 니라 로스 토바당 겐주 디기라 롱수 주기중 마시 메드르지 니기 락베 다퇴메고라 니기 양 디에 추구 게타 텐수 메퇴메 니니 림신 커지 콜지 중네 락단 지디 강사르 냠도 참참라 주기슈 니기 소수 삼로탕 지통탕 뒤뒤제 촌바라 치로 치치 치차두송 Lakta nerji ma kashi shiki ngegi samtun tikun chundab mebe nizu ti nyanri shindu cipchir zhuwata. Tetala kyurim shindu ngegi lung chakbu tengri tengi shu. Mingunbe jela mangbu ngerang tamdu sungna chala ngegi nyuwa shindu tetale terdibche. Paksa gemne penchu meba ngegi shinayang ngegi ninkongdu guwa gu chindugi meji chadu barwe 내라 박자 약발 텔라 타마르 네기 아타 마체 파두 무피아르 팅리 격기 케시 게마 감도 휴유나 네기 공기 빵라 큐네 심도 체미 계신 타나 네기 지치르 농댐바야 지발큐 랑기 삼튠 촌뒤 로티리 제수 치치 치차도 친네 닌다르 농댐바 텔라
6: 갑리 녜기 초조질라 묘스윈 텐지 롱기슈 테다라 파마니부 토체기 랩도 뉴싱 냥스 플랑니 지체 뜨미 투추루 롱웨 롭자탕 웬롱기 롭자니탕 녜츠 드네 왈라 파르타 힌두징와 마세 다스 캄비야 데뷔 롱쿠 딘저르 추구 웬롱식라 롭젠 치바르 용뒤 체겐양 할름 메바르낭 퉁에토 간이 뿐초 최장 내라 롭스 체네 냥부 지야 메지 슈장치 근데 디켄시 제베 어리네이 집에 낭네 게메 리와 첨부식 쓰이바다 디켄시 라우라 브릭맨지 거르 꾀유바티 게메 시그농와 마세 브릭맨 쓰와티 웬롱식 이나야 디라 롭스 하자야 부톱수 양 렙립 잠식 게메 투라 첸 근데 웬롱발라 롭스 치득 살뛰 제부 봄람바 하올라 공바 좋아네 롬

나이 듄토 랑싱 급식링 내기 류용다 직바 롱드 데뷔 냠나 식샬라 모차르 싱구 창례 데바 이라 찬남남 투차르 지초 티 띵니 윤덴 제가 외난 로추인 시베 자식 차바 내기 튀네 중 내기 기게 안니 맨스필드 살펜라 내기 김라 핀니티니 내기 세디 니모 캐치 슈식시 Tei ngun tang tei ji ki tsuwa ni dene minrawa di chitin chidu ngay rang hayang lela hangyang sangda chesu. Tini jilu chekton gegya geju kebdun lu dawa sumbi ci sumni yinbata. Titu ngay rang lo chu tang dangu gula sun zang shi. Tini ki chidur ngay ki karwa la niyabdu langdi jishik la rigu chesin de. Geme lakta tang mitsu chewa tsutsu ngang yanchu manchu chiba tili. 내취지다민바식 춘접여바 내게 쇠바둡 테나 내게 고카르친디 도케기 땡도 랑니 구신데바인 니엽시부 용수급에 메도아 진인화이 로마규니 치추 니스르 내게 기기체베 모동다추 내게 삼당 선민 강룡기 권에 원장 자당 메도아 티다기 로마다 소이 지크르 수어 슈치리 셰베 메도아 티다라 치치 치신데 Titu nge la tsuwe gyaku chitab yueba nge gi tadun xime. Teyi kongki sakur kashye nang, kongru tang gyonang ki wangki nge rang tokta parasumdu, simdu, sunzir cele deba nyonggu chung. Chokbla, ki gi tinga mumi mukba dukbu chudu tsuchu che nyungam. Chipsu zamyang rikbar gawe dunchuwa ki mukba dukbu chudu, kyu gi sim cipshindu chusin chenpushik tangne, 딱치 요체 나초기 카초아당 파르타 수십 택린 양양 치신 추이 방원수 대불 균용아 티투 케기 닝콩 루구 띵딩 발미 유네 짬마시베 내추식 학도 코나치 내라 롭수마 톱 공도 내랑 무버 두부 추기 추신 태당 균에 추 내라 촉든 콜로 메라 수십 세린 요체 양 메베 추가당 신도 녀와를 냅심바티 신답체 외난기 외난 겹붕에라 외난 진발주 제수 내기 카로알라 심기 띵내 리뷰체 티두 세계 외난 딱다 내기 류라 최내중 콤바뷰니 용켄식 유바 내기 초르웨 게마 펩삼 냠디 내기 락바짱바인 내라 짱라 동켄식 중화다 티니 티 내랑 빵라 담불 뜹송 콩니 내라 미유키 내루 뜸바르 페바식다 내라 제외 왕기 페바식 임바티 콩니 내기 개개 아니 살펜다시 콩도 생기네 센시 나와티니 어리 웬론 좀 캐마 할링 캘릭키 장남 좀 류기 남배 토안에 잠배 점중 링체 내기 초외 남다르 시바 표노네 표게도 법규르당 좀지 양둔제 휴바티 류니바트시 생일행기에 땡기 리젠 푸스마인 리젠 대주당 직전 남캔이 천충라리 생계 휴대전자고

0: 사야 약주는 샤다 마 잠부 숨도 말베 아니
1: 제제 발라 샤마 잠부 숨도 약주 인무추 대인에레 사도 총미 사제 척도 세야기 대비나리아 마란도 서로 토보야 네베 미츠 넘규네 샤마 잠부 숨추베 발리아 인다 모세 수입나 저타 신도 수입나 저 최고레스 체크도관 대도도 약주 총비나 보제다 주마주 처음서 초주 세타 초주 이 두베기 모세타 신도 딘데 망스 최비나 양치랑 그 구수디 이내래 당시 되게 좋은 거를 세 코도 갈.
0: 요요. 다딘산 처음에 세리다 시도 나가 좀 탁주 손자. 소주 제조 당주 제발로도 내 하버치지.
1: 시장 발라. 더 집안에 기랑 게래 세리 세부다 신도 세부 망스 쳐나라.
0: 요요 보모. 다딜레랑 그 소주 세다 이드도 치료지도 와.
1: 어제 니세 내 좀 더 치료 체샤. 인사

0: 주 추수 뒤부 잠다. 년치기 레치 죽지비 암라. 탑자나르 시라 소신규. 토진 블루딤 탕보 조신비 니준 롭신 추치 나르 로레싱. 토링 블루딘 최베지르 로종키 가츠히 치치치니. 팅은 장제 표종인비 니준향 림신 로종키 지임바신 바이쿠. 이교기 장제 양양 판고 총베지르 능수장 치치치. 你藏没命囊，你准你和你哭了，三七同吧，三七七米贵贝，泡沫也好新鲜。一年，你准你打过么？你没哭不疼，弄出七星，六千错别够了，你就养四个月，顶住藏么？你输气给新个命。
1: 티랭기 수요교구 장례도 되는데
2: 되는샤
1: 세상에 던지 김다기 초배드나 통한중원 달랍자 망고치 얇게 친샤 랑게 인지민지 투수를 듬진 제지 롭중 야구 채고르다
2: 됐어
1: 손에게 도림 롭진나 롤이야 다 젠수 쇼크침비시라요리 디랑게 레하고 우르바 슈고직 레비인 베트 슈고 레짐직 시그르다 아는 안주 나응차긴디는 대삼지레 요마리 랑게 인지민지 롭중을 대제 레왕 균도 단톱 채우리 길은 예부시에 대야 요마르다
2: 레삼라 말하고 수
1: 하고지고게지야요마리 인지민지 라다체오르다 땅에 티샤도스 토난체비인 라닌다르시 묘업제 되기 딘 카르고나 마니엘제 에니

0: 아제 아잘라 그런 일 뭐 좀 제 내실 봤어야 내가 로지도다 퇴자정신 왕제 말아 초보다 닌게 샤넬러 내게 친지지 태샤 나가는 신 범디 면제를 대차제 내다들 통고도 와 다 네베 과거에 나러러 독재 딱제 제베 대보시 대비나 대신이다 네베 과거에 나러러 소마라 증양시 제베 시그다 에더메트 세야기 디메지기 교두가 신도 토지 이내에 아자라 지난 세시에 쉬어지라 단다 딱제 대비나 텐베 시키시면 누구야라 디팅고 독재 사바 지야기 배준지르다
1: 인기 말이 음질라 딘자 자원의 인기 말이 남규네에 범디 칼은 예쁘지요 마셔 원래 진짜 근데 진짜 인수빈나. 뒤 랍차가 세야 제비는 지리지리 쓰기.
0: 지리.
1: 근데 근데 재밌나?
0: 아, 네. 아잘라. 알레기라. 녀야. 머신 제년 18세는다. 다 단대차를 야시는 로총 처처리야. 독자 고송 태리야. 그런지 낭미 샬라시기 내든 개진 부지다라. 다른데 첨제 토리야. 통야 망고 유베 게린수 면교기. 차차기 세지 왕홍린 14세미 되고라. 디다 빌스일 단토야 지리체 던도 가르사 뉴슝 양 단토르 세야기 세리 세야 던도 던도레 신도 그 좋아 된베 록두 타마 다 딘즈 창문로 팀게 예 전부 딘즈 저스 챙겨 그 면제다 독재 셔다르다
1: 어제 인지라 벨라 레슬레슬
0: 남규 딘즈 민년 디 잠바 지리다 네브 메교체 던도 독재다 저와 큐네 메베 서로 지어리 他一年来推我他加了点子，随军给偷债的，那不明朝为么多？你不去就偷债的，几个几件事大了。很多嘞，哪里面顺便不过催我呢？吃虾皮呢？零年啷多引起吃，你不交不住罢了。很多抢我忙不起了，杨三给三路的血钱不是大余的，看着春节年前边上边，你拿了罗都是些可怜个的催住我的大了。很多去哪里啊？这些需要去了。土狗店被七里店做团员中不是也差不一呢？他王子也麻辣的，我让最硬气，钱不开门拿落了呀？你不钱不说的了？很多吃不起的你记得，少小呀记得，每次去土狗里呀，硬需要两个月的了。
1: 这两个月了，
0: 但其他个不管哪句的，金章老师拿落了，土狗店个。

0: 제절럽이야 용차다 최배 깽그리라 돈도 파마다 부구이 바를 다 샘다 정부 차지 아 부구이 샘담디 예모 토부체 是吧 아 부구이 뉴쇼 치르 되세 사지 매다 밤에 사르둥구 독재 근처 이민 마신바 다 디테일이 얘기란 게 뜨구치야 후이구 쇼베 내주 월이야 중배 교화지를 달아 자라 나 엄지 지문에 차샤비 내내 내도 면주 제배 겁라 밀리야 다 독재기 류심 나로딘데 톰베 겁리 내내 문에 로밤시라 끼기 但 학과도 부구친주딘제응원의 차시합이는 디테일하게 기란게 비게지 시즈티자치아 이내지 로스기배 개침부르다라 파마츠 뒤다 남북군도 부구장제 죽어리야 더나제제 무슈부체 부구 루스미기디다리야 통제나야다 부구다 초부처문능신기 저와지쭈 디네 콘즈 디당아 차롱용야리야 배전난고르다 아자라 킹승해라
1: 지르당기 지르지르 삼주마도 두세다 좋아요로 삼고르마죠
0: 딸리키라 모슘체 보고지 시바테다
1: 네세 니즈
2: 암라 니즈음바 디 남주기 지르딘제 지르 삼주 나랄레 익제 야구시단투는 삼주 오늘 저도기 된제던저야 멍지게 이치기면도 나랄레 암란 기나르 배선 체제 잘라 강중 문준 딘제 세그멘트 암라 야디 토이 멍원에 하고 무죠 아키라 투팜 준 딘멘트 아래 도샤 암라 꼰다
3: 주만이 이제 민지 접사치라
2: 꼰다 암라
3: 어츠 어츠 어츠 다 주만이 접사치에 라짜가 님부터 인데 시도 좀 인지 민지 토나체 다서 야우치라
0: 범라 심제 마치시 랑게
4: 我做兄弟要不切面具要不切面呢让点点联系查给用过的线索哎那是我们家来给他来特地给农具的引起面具透了你们那些不过你说的这么简单啊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 亲热马身你真的恰下不一呢看了年轻别尊堂也给给心秀看别心的情罗兄给女秀堂错不及白心连马去吧提醒今早罗兄去给透过给读信堂罗兄用茶杯进去通知七里我给透在给杨三龙身浪村得不理点脸面既然给南面都小别透过罗兄你出轨店家给我们给你七十的人他们堂铺出牌去心当别人农场不听土在金居起别卡修宁静提醒

0: 下面提过去能推行车苏南地基蓝的连接从我智能的这一年前平江南的陆林区当五年的龙国家团正面阿科为一日八零九在藏区去针对年薪提名于你门市马十多二位当年中华民族基金筹备都市店铺组部团平江南的基金做人论基座团曾经用话提丢不大解决的这
1: 라디오조스주기조시션부터편정낭된루링키 면총 노부시다르키 타리기 림드나 탕게 자소 탕베기 로트 시바 신디기브시 생글랭게 팅디 한디니메 총내 고니 기니람토 중심 예배 성규권도 군중 시베 레제나 트지 슈베 낭든 차자 신베 제년 준 슈심비 레젠디 좀디 겸고 낭겐 세르 왕다라 타십시 챔근 낭겐 부산 점드라지
2: 신내 뮤강 편종 예라 뮤강 기 뮤뷰 학장 고 통조로 예동래게 편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게게로 부르규 중국 신대 뮤가 편종 예라 뮤가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종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땀니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땀니리체
2: 시계라 슈피 비르핀드 남바당 잠니서죠 칼라이 베게롱리 생겔 헨게 구검사 나남소 사퇴용어 서뜸 규칙이 지조를 했으나 이제 와 가르치 말리 센소 규칙에 비주지 생겔 헨게 딜루니 별라 시위 진저 땅에 로트주 땅어 코로다 소비 장랑 샤르도 토니 로 니슈코위 제시 니치기 뒤산시리 소비 장랑 샤르동 토바디 변종기 짐지 자샤라 튕긴 상부 준바 마세 총소 치존다 낭제테 덥디 준디 유소 치존라 데네 변조를 용보 파는 동기 때 네가 계신 태이바리
3: 근데 차는 터는 뻔세야 근데 배대 또대봐 배대 단데 알레데 말로 띵전 근데 다 그러지 어레
4: 어라다
3: 되게 가래 먼저 다 가야 아니 장난
4: 장난
3: 나가지 되는 게 되고 나가지 다 가야 돼
4: 근데
3: 뻔세야 또도 아니 되고네 요즘에 뻔세긴 주대래 가인전 농대 주대 제외시고 농대 밀 nimba ye
4: bodje
3: ya luji luji je tora je ase jo shu ga den de de kan jen timi ge tomji
4: nor ba
3: ha
4: ta so ji de mudi ge ya ji ba so ji de ji ge ge de ji mudi
3: ge ge ta al tong tu
4: de ya ge ro ji ba
3: al pe ge ta de tong ba ta ga le pe mi se pe ge de
2: pe la xi wei jin zhi dang wan de su jia ji xing zhou mang zuo zuo di jin dian bi cuo sa bu ji zhong dang rim xi jin zhi dou de ru qin bi gan la 소비 장람 샤르동 투바티 변종기 변조 폐계다 망기 초 대외 자계 표송 초조 조주 순수 파문내 유발이 로규기 린신 대비 뒤치 인종 대네 벽이 자샤카 자부와 따라 폐계 침비 남제 둘이 인이 폐계기 망보 삼부대다 유자 강리 용치 맞추 변종 첨도 종기 땡진 종기 민통 로신기 폐계고 전주시와 현바기 땡진 종이 파세 장샤르당 첨도 종기 노장소 내신 유기 거바 모터 도미 출신 아이린비 지주 전조당 부도 지위 계획 유고른 전조 교수 런종 전조 마부 두배 유고르네실라 피나 참보 용사린도 서이 첩주인의 쉬나 롱서당 탕송 양모 통주 여바 강시 거브리 리토 양사르당 양가르 자당 야체신 리로 지차 대바 통주도 도나 텐치게 사감 저주라 장자당당 지주 위주기 체주 외세 대부 통주도 rinne tene shuna ye ko rin pi ye kam xie be pe den ke de ba ma se ding qin je ba dang xing shu rinne so nu mi rinne la ding ne je bi pa sa dang ya zhe gu bi ne cho xi bi yu gu chong da de de ren zhong dang sui jiong rinne xi ji dong de bi nan bo san bu de xing du ding qin zong ge ji zuo bian zhu dang mang zu li ju rinne sun ju de xin ye kam zu ju so la rum zhe ngue so de bo tou du la ding jia tong ju dang luo zhe du chang yong la qiao ba ma se 멍시 지구 지제 차라 차차시 뷰가 답어 시라도 덴진 종기 강사 지대라 토비 중제 럭드 켄도 남겼거나 덴진 사지 도지기 제송 정가 체링기 가면 되지 세나다
5: 감사
6: 응 감사
5: 아 차야 가시나
6: 아 정가 차
5: 정가 차리
6: 응
5: 나스 나스 아니 덴가 차라 가면
6: 아 덴가 디 샹나 리 샹다다 수지 덴다지기 되네 곰바카기 되네 리 어 자도기 투레 잠바르 가질레 데 니토 니히 산로라 데네 투슈위 아 투르베테 따라

0: 강정 시리 책유 디네 군이기 회기 띵스베 징내로 롱주 치초나
1: 디네 군이기 회기 모차치웨 규제라 뇽르낭초
0: 디가 jong sinang ki jingne cha ji min de tang ji ji ke be pe gi xi di leng wei kang jong xi di qi gun xi be le xin yi kang jong xi di qi gun
2: 생애남초 공감사 단들행계의 생고초배리 챈디니 편정룽티 년친리우쿠 치초리 챈디네기 강조 시리 책균시배리 챈디지 말리 챈좀지탕 적용시킨 체중이 남행계 나비시비디 과대외토네 시비이는 나외투기 비칠러 코고이부타 디니 뷰이그 토네 뷰기 시균시내서 주차체디 두르민자외 난도 중외 지제디 샘젠기 주부타 박바 참찬타 신신 두린타 종 괴친타 슈프속딩도 치비에 비닝러스 시브탕 나빌라 린타 셰트메베 유갸 도르드는 나빌라 린타 칸숨 유비디 링우기 린타디 조 루규 린통의 테네 제베티타 니니 규제의 린타디 나비 비수타 이수 나쇼타 우쇼 러구 디체 다시 킵속이 캐지 테네 주유 숨네 나비 비균 신도 건바타 버시미 자외 테네 심주 그진 단체 숨이 다디니에 글레체 나리아 정니네 편정로 지치미 나비 심주 칸거 고타 나비 청시젠 속거 고러 제유 캐와라 제지 슈베 낭테 제주 디스 첸네 나비 치니람 투 피시미 다팅 디레체 나리아 정니네 칭아 네낭괴 나비 칸키 겐진 슈베 게상 포블라수 네낭괴 나비 칸거 고러 제지 슈베 낭테 제지 슈베 팅게네 세나 유슈 네낭괴 나비 칸니 지루니동 갸미 주초로 우주부타 타파 저고용 거규베 송저 비닌 조어 체베 리미기 송저 남 나르웨 타피타 균진 용치 낭튜시 베고 잠메인바 주차 리네 타다기 비닌 추도타 강니기 비닌 남 냐차 잠토마 샤바 피추기 미유 조어 송디 타파 비닌 미뇨시 셰베타 이다 슈타 좀제버준체네 벽이 리네르 튜니젠키 갸치로부부젠알 뷰심부타 토톤테웨마웨 로부부 괴부공치 낭세로친타 냠레기 비닝천시센토교네 랑뒤싱 차토네 더띵앙 달로퍼민투치 베준차신유 다티링투즈디나 렌니네 네나 나부칸키 겐진슈엔버 게상포블라수 네나 나부칸고고러 제지슈베 낭튜엔도치트센러나
3: 단독이 경하게 따라난 전에나 나부칸기 고치 모드나로나 수인 아니 디 원한주 고장디 그뒤 게메다 아니 단독이 제티 그뒤네 나미나 모드시나로
4: 그래서 나부칸디 에 지능에도 주르글로래 아니 너무 중요스니라 구조가 서지래 담보 통매래 고조가디 지능에도 주르글로래 고조래 메야 담보 쪽서 되는 대사야 되지 네미 담보 tōngmātū tū tū mēlē mī tōp tū ān tī nā lā kōntū nī nā yā gōmbā rā nā yō tēwē bēchē nīng bā rī ān yā tī wā jī tō kāng lē jī yā bā rā tēw rī tū tū tāng mā yā lē kā chī yā tū tō yī dā chī yā rī chī lō lē nā lā yā chū ān tī kē rū tū wā tsā bā kā rī ān tī jī tō kāng lē rā tēwē bēchē rī tū tāng mā tō yā rbū xuā yā bū xū tī chē chē tāng mā yā yī dā rū yā tō chē chē ān kōntū tōm jē yā bē chāng tōng dā mā sāng tā chī yā yī dā kō rī nī tō chū rū lō lē chē chē 니동 쪽계도 아니 니동 쪽계로래지 고송제는 건데 무슨지 정말 있다고 현저 되기로 아니 백운 가지 지도가야 제주면 돼요. 예 배제 비닝이 백운 되는 가지 아니 버둥지 하고 예 이제 비둥가 가다 저거 제 버둥제제 아니 니동 니슈더니 되도 건데 배제 백운 시다 다 되면 지도가 로봇에 제뉴면 돼요. 배제 시다 배제 숨지듯이 dine pinyin dine sumji dhe che chik tang tongmen yikda kuya ri xudal che na xudal tengma nga ta chogo xudal danya ri dile da tep kore zo zumjik ri ཁྱི ཕྱད མི ཁྱི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0: 你有几天的没送出去？第二天就过来了。但公巴那春节就过来了，春节就给用，春节就给也用，也带着，弄出来大家有贴贴，都是把也有。因为别带着，随便拿了，用不着用不着。别别就看那贴贴贴贴随便拿，用不着。就是要是谁拿的？嗯，就是几，就是这把卡是不是？另一个是，其他另一个是就贴贴的是发，供养，供养不着，今天用的这些。我那买的。嗯，今天是讲的，但没送用的那呢，所以可能没有接。边对看的，我们这里的休假天哪了呀？那我这里要从这边我们这里的休假，你说的那，那中午的话呀，那要你休假就我们这里的休假，出去，但动不动就那个就休息说就是了。但天哪了呀，就，你那个，但恐怕拉过来了，你妈的嘛，休息就，家里人去吃就好了。嗯。家里人去，你去嘛就是去。这样恐怕现在出去的没别样，过来。
1: 他结论过吧，刚刚有了。他过吧，说是提提个账目多，过去做这批单，他提的蛮多，结论直接。但第二个呢，经过现在，反正对中路也交了很多的，经过对中路也提直接。那第二个呢，多买买进交了。那这里现在他对中路开进阶段的时候，他买手交了，多买买手。
0: 缺吧。
1: 哦，缺吧，缺吧，现在的。他缺吧现在，他那做的买的，做些账目的，估计这没多少的账目是吧？ 我提了再说，第一个没人来学过，俺提纲了下去，你还讲准备空了下去，根据市民讨债了，他拿做的，其中买不了的，加了配件，那拿了工地的许愿去，他就当别做的，拿了去注册，第，俺那查清去工地里去了，他查清去通过，查清工地了下，查清俺那什么限度，也清去，查清准备工地，准备让我准备的给了，第第二年说许愿了，俺提纲了下，年末了他讲，就在前头这个。
0: 就在前头这个，对，就是这么这个路的，俺那个就嗯，培养拿来拆迁，干嘛个就拿了，种不起，他做了拆掉了。对，用这边做种不起，他军队没人说，那，俺提王军龙就提军这个，他这个多少钱？第多少钱？你养的我们人的学校那个，你去家乡，我那个我们这我们人的学校的空了，南大县的就批说些，他提了说不得的，南大就批说些，提拿了我那个就拿这军队们那些个，故乡拿来啊，这军队们那。
1: 嗯，家里的军事民呢？这个，他的嗯，缺乏现在的军事民呢？军事民呢？那送的是第二次机会了。
0: 那我哪觉得，那不看给他，别管的，看着去那的，别管下个月跟前看的。他的嗯，今天是热了，他不过了，别管下过了，他毕竟公布就是过了，毕竟还讲公布是他公布是那边那个，就是加拿大嘛，是那他，其他他没得，几年没得，今天是他别管是过了，他第二次下乡了。
1: 退过来别管其他制度了，他准备退了不说，停车的有的别家停车了，他别管这些毕竟这些，要抓起不抓起去？他停车人员学了几年，那了好像被抓起，他的准备退回，别家了，他抓起不抓起去？他几难度下来多了，别家过来承载下来，他别家过来承载还讲用用些些，几这是那么些没些些，他过别家过来，他不要用了，你马上拿起来用些些，他接了退休嘛，不拿了多少些，几这里面第二陆续接的，俺难度过来难度被还讲也不大就。
0: 咋进步引的？别讲难度的，新度的咋进步的？各个企业的呢？他提这个呀，你嘛别公司进步多。他别公司过来呢，就是别家过来他提多嘞，下单蛮大了，小军了。别公司这边，当然他俺这边平宁市也好，肯定自由多是呢。这俺中国五矿的这个他修起来了，这个他直接不就来平宁市这边，这东工程俺中国五碰得不了了，他提矿的这个下单了呀，呢平宁市这边跑没路。他提个拿了呀，呢。
1: 常在多的，阿拉们修起来，都常在多的东西，说起毕竟是的，别管是的。那积攒，你怎么学没得？大概些毕竟一百多人，阿不来人得不来呀？好像别个有不得了了。那积，嗯，对了，不注意拿钱，养就，果然你妈的，别家伙那边出，有钱不存在，新把过去，新把白不有得不？今天人家别管啥钱，他过毕竟的嘛。他别管是过常在多的，
0: 干部，
1: 干部，咋请？牛牛修起来。
0: 他几十年怎么学没？得了别公司多，他家给了就是股本呢，谁打工资？
1: 股本，
0: 我听这说的，他嗯，就多到第几个那个呢？别是几个月或者他哪个那个别哪个？嗯，但现在加了几个月不着急，那俺做了伢伢做伢了，你妈听这句话，他说的听这句话，他爹说呢，他差不多就得了。他别家人民呢，几个哪个呢？小几个哪个呢？六几个？总把不提提不能提及，提没提都不嘛的，还讲空不？第二个呢，毕竟是个的呀，可是。 过来，底下解决多几了，可是，俺都来去，嗯，人工闲了嘛，知道吧？人工闲了，他去，可是俺都来说，在人工家乡那说，在人工那做好了。
1: 다지 구유스러 요리 직도와 탄가 요리 신다 규제 그랬다 나도 그러고 도저 바셔 규제 코레 모두 다 들어가네 아직 심죽 제제 직 계절 뒤지면 요지 코초 먼저야 계절로 개대해서 휴휴요 말고 다 그 직 비자셔 규제 탄가로 직 가르쳐 하시면 디리 뮤티다리 다 디리 뮤티 줄이 다 디리 뮤직 디토로 요지 휴직 접지 좀 돼야 뭐 다 삐니 나라 사셔는 안 담보 그런 건데 휴소다 니마 배우게 비뉴 디간에 담보고 비니다 무시 디간에 담보도 보고 휴고 나가세 디간에 디 낙제 비니 디간 지인 주 낙자디 낙자 옛날에 소대만 보도 걸 니마 다디 낙자디 낙제 다 그래 소대라 그래 휴고 나가세 낙제 나가세 다 이리네 저 이리네 소르다 디 표지 이기라 간 자셔는 익수 돼야 김주자도 와 아니 이 익수를 김주자야 디간에 튜럽 디 비니디 행배 튜럽 디간이 휴근 소재 연락돼 낙제 소재 연락돼 디간에 이게 치대 다 이것도 굉장히 치고래 디간에 이게 이것도 굉장히 집에 가면 디간에 탄예도 굉장히 배지 치고래 벽지도 디나래야 다 좀 봐보 디간 탄예 배지 치지 치는 거로 대마 좀 더 치는 데서 배 디간에 뒤로 디간에 등사 있는 거 들어 등사 지도 그냥 계좌 사고 싫어 되냐 두고 뒤는 이제 뒤로 수술 나래야 다 집 계좌 사고 되냐 말이 탄예 사고 되냐 말로 다 뒤로 디간 탄예 사고 가래 배지도 다 안 들어 벽을 한 거 다 줘 자샤는 다주 투몽디 마중거 등산한테로 투몽제 지규제다 다들 두고로 디마중 콜라야 별 다주 주다 나도 두고로 다 저도 있는 뒤로 근대지라 다주 주다 근대 주고 또 다주 가는 힘주지야 다 니레 베저 코란라 저 주제 또데 저 디마중 콜라 마다 콜라 베저 디 몰도라래다 디가도 있어 못 주시도 거래 다 디가는 베저 코란 남도 베저 코란 남도 디 맹 베저 진비나니 아니 맹이다 디 여러분 다 코란 로규 베제노 로규 다 줄로 그 베제노 줄로 그리고 다 재매는 재매다 뒤 코란 뒤남도 뒤가면 어느 정도 뒤치려야 배우리는 다 제외 해제 자칭 거지 비닝스 때문에 다 코라 야 주무 시한다면 저거 제주 망고요도 다 뒤고로 코라 라 남도 조제라다 되면 조제도 막 뒤치도 비는 직 남도 다 농어 동자는 그 매별고 다 자신적 희력 닝주서로 다 닝주도 차단 배제나 하셔로 다 뒤게 찍는 찍는 막 뒤치야요도 직 등산 차례든 자 배자 빼면 코라를 하시면 직 대시하시면 뒤로 주어 중에 나리 다디 직 답이 여기 직 바꾸는지 대제 뒤마시 미시한라 뒤 제야 그거 용어로 다디 소직
2: 발
1: 뒤지 야 버준 제 용어는 장면 제 용어 뒤지 매비 하시면 저 우리 누수 신의 휴시야 되겠나리 미럽래 미럽마 준비 차려요 같은 대소로 지르
2: 아니 걔가 다 편전로 주시면 나비카이 님비인 데야 프리 잔데 다디
1: 자치슈스네 안티는 아직 지수를 뭐지 도와지도관 봐도 지도관에 직제도 나 향유다 연직 텐데만도도 연도 뭐지 등세 배제 디세는 그 가게는 분비는 데도 딘데제 부득 숨게 차듯이 다 디나라 양다 배 무엇으로 배군라 인데보다 디 지금쇼 팀쇼 요서 말해서 배제 제나 까먹어기 숨붐지 까먹어기 숨붐티 그 정도 거랑 가자 그럼 잡았을 티샤 니마 배제 부입이니 그 부득만이 봐 배제 군나서 뒤브리는 신다 참바 신다도 공바 신다게 되는데 제주나게 고나도 히라도 이나게들 지게 되나 다디나 드리시 다디 남도 차례 이나리 배적거리 좀 조시 차례 이나리 아니야 배제 뒤가나 믹스에 가로서 공부를 된 자들 전부 드려 드려서 유대와 드려 주시는 배제 지금 배제 뒤 코라한테 남도 차례 제나리 코라 정대 차례 꼭 공부인데 안 뒤가나 개바도 남게 지금 저도 있는 디니노라 겐히로 성불라 고나서 대피지 고나서 젠드노도 하장 공부 익숙도 되나리 미세자고 배제도도 배 지단이 디미쇼 요소 말해서는데 딜렉소 나도 일단 문제로 제 특직 지도관 경화로 원래 건리 휴대지도 다디나라 히자치 힌두는 공부다 자기가 좀 구변나 생기 다디 히수르치 다 신다도 가까로 유야도 들으면 나도 찍어지게 말이야 신다만도 숨제도 유부되는 가시에 나도 유부되 치마 유부되는 신다를 유부되 배제 남도 찍어버리게 바람아인데 야 팀아 먼저 여기 우진 있는 신다리 여기 인나인데 진짜세지 팀을 만나듯이 진짜도 용비
2: 걔한테 만나 주다 보 관계다 나비 두루다 냐차 심주 버튼 딘제기 차례나 베규진 나리아다 갤라키나조 강에 먹고시 체유 기르라야 디나로노 양조 처분이 준제 종이 기르바 디고네 갤라게 직소로나쇼
1: 좀 딱 난조 월 레갈랭 기르고 딱또또 다지 강게 갱킹 기술로 딱 구디 다지 디나기르도 또 아니 계속 보고 지나 난도 좀 또또 다지 굴레카가 되겠는데 로부지 나셔 같은 데로 디인스도 간도 월 레갈랭 기르 차시는 딱 로부지 구디 나셔 좋디 다지 다 지르지가나 부지제지 믹스 믹스 다 처와 휴지 게임을 용한다 야 같은 데기 강에서는 다 하는 마태에서 딱 난도라 뭐 저 또또 고래 강에 지교 그런 마비체도 지어야 되는 거 딱 난도 비차잖아 배전님부 딱 송부 개바지 송도 차시하거나 딱 개왕 비차잖아 바우둘라 청아 송소로 차시하거나 바우둘라 청아 송 공기 송부 가르자는 거 니만 님부 가르자님부 때에도 배지디디디 유스 제 가르자는 차가 토치 당하로 딱 난도 직 제인도 좀 뒤날에 참지고도 배지 효를 찍도 된게 지레 딱 가르자는 배지디 토여로 디지레는 지경 사다른 모든 쪽과 딱 지글 여비나 니를 딱 핀데지를 독스 아주 고비나 딱 배제든지 사제든지 독스에나 니를 대미 저세요로 딱 사지 요소 배제요소 대체와세 대체와세에서도 좀 딱디야 배제 야로치 두드메 딱디 상매 대송격 지그리고 딱디 능률이 디지도 상매 대야 나 지금 지그리 디지도 지면 인래야 딱 전주 먼저 대로 지금 말로 딱디 대야 지금 또 도와를 못 주고 그래는 지금 미현시현 규제 못 주고 지지 진정 못 주세 아니 지금 딱 배제 거라 소마야나래 나도 내 빠르시 켜야 좀 그래도 배제 내 빠르시 켜 좀나 나도 마비도 좀 그러고 딱 대대 지금 또 저희 현재 롤레는 이다고 난 배제 저희 와서 저도 진짜 이제 또 간에 치휴를 마비해야 되려 야나면 또 정신적으로 봐잖아 얘 또 비 나면 가족 뒤에 나비가는 배제 토요로 뒤나 봐 토고 가족 나비가 배제 나 봐 도수 가자수 나도 뭐 힘도 막 이다고 도체 디게로 봐 주스는 뒤나 뭐 지대 요구들
2: 네서

0: 시리기 니슈 니네 차르 로주기 첩규 니네 슈 센다
1: 안주 매부주에 두슬레나 장 알아주 중에기 야게다 버와 네 슈유 니네 슈인디 네바르도 슬렌도 가네 렘바도 첩주도 미리 르니기 니네 주리아티 하자 체케 체오시 리샤스
2: 잠나 도조이 난자 나그 그바기 링기 살데포기 종이 난다다 종데 수수수 나로네 미나 마부친도 Sanchin Dumudan, Sadanika Ginangi, did Shidur Chevayi, Kumeti Nigagin Nang Ningi, Tang Ni, Kepti Chizoki, Jung, Tang Chulu, Tang Juni, Tang, Benjur Tanta, Nizumabu Chongundu, Miriti Nigagi, Jigniki Musiki Chichu Chiang Tongundu.
3: Togi Tanangaranzu Mangju Guzeg Shabudin, Togi Nene, Devjini, D. Luku Ring Tajuri. Masek Tangaranzu Shay Shabudin, Hajan Kusun Sopo. 되긴 로가 갸조레스 디집도다 맞다 되긴 데디네 카라에서는 규진구 때 노규진구 임바 피소서고 임비데다 디 땡치고
0: 디니 강중 시리 예배 랑저 인라 디니 시리기 닝주 슈르웨 슈트라 강중 시리 접규 시베 리첸디 꾸니라 몸바미베 시리기 두즈치
4: 新的南部科恩图林杰的三处的地尼人年年年那不抗起金金宣布给上普布拉苏年那不抗过了接着续别南屯对齐的日前面里才拿摩托年铁过了那不抗起金金宣布给上普布拉苏接着续别南屯面齐的齐的续别林杰年推多度三南有秀 天地抗中西的七军列前巡参团声音我那西面里才拿杨家姐有林杰续点家伙

0: 이니유린디쿠이기망된제침타멍초표탈키꾸비제침자균송웨루지제침제인신제침기남베토네퇴럽살베미리레퇴비당토마카세수유로존타치자랑다제키레퇴비링랑린키체시탐불송와타중화미리직튼초베두시댐불조베조항르밍바침다주용기시제체시댐불송와제체네냠제딩섭체디망심직제타냠쇼직드체구 미망투소기젠터기더구일러쇼닝갸바타투미뉴버툰바제침기레라창도동와쿠콘수제침켜데동교르탐진데니체바베게기치둘러쇼닝갸바레게람수투구창도동와제체네미리툰지레툰차샤러사싱덴베름루기디교르체구베네세체도 센조링게베기싱조베게용기총셉샵주카디수처튼체샤샘러티골키낭튼시처수남디기라네헹게총무진능그리
1: Nyechar, jilung nye do nye do leo yanyong ki zi tuyun chong sip ki chong sip shab zui bie ri, dimchip chi wo hubi xing jin han dan chong gir da ming zong to bie yue shi. Nyen jip kyur gu chui ki zi tuyun chong sip shab zui chom ne cho wa sabar dui ba jui tuyun zong war che bie yanyong rung xing ki chong sip ki mang zong ring ne, lu zi du cu sip ki tir, xing jin ta rang yong jong ta te yong chong gir nishu zi zhu ki, chong sip ki shab zui tian gen nam long o dong ki na xu chong to nyam zong chong yue shi. Pyoegi xingne chongsi pingki jizu qie bie xing zhou bie tuimi zhuwa ki liwar dongki hu bie zhi chep dion qie ne. Zhongyun sisi qinpo lo kangxiong satu zi sim qinpo qinpar qie yubshi. Zhendur chukbu qiebu yu satu zhu gu ki kie ju samu dienpa ta zir sun ki kardi chep dion la di ne damxiong zong ki tuimi zhuwa la zhendur qinmo ang sunpo toba ta chep yip chui ki tuimi zhuwa ta damxiong zong ki tuimi zhuwa ki. Zhenri kui lu la zi sung nianpo xu ne tuinji za zhuwa nga. Zhendur la xubar ka su sur. Gabuchinge mangshuki chagata luze gunjuki tarsu chagatoba ta pyeran yonjong xingle chongsi tingle pyujong jizu chagatoba yipshi. Senzhuolingye pyeonjong lopchinki satu mimi namzhu sibi nyechu dineki gojang gewe zegu ta tepju pigegi zhulin chongdu tasar chosha. Xiamla tigorgi nangdun sibzhe dinzin lamlani mozhu nangshi.
0: Senzhuolingye nitu pyeonjong lopchin satu mimi namzhu sibi nyechu dineki 国家给为在国他特区批给给着令从度平均楼前途错度在贵北新的创新呢他听给结果撒推开去温塞推不他色破托塞明明能吹地位浪子港追切贵不他西雄他楼车起来接松他吞给他楼所行就接松娘这丁色前呢撒推给蓝水族贵不他给人南边新店北崩卡多切当年人与间起起来新店北所用切贵不接给浪车吞度
1: 新竹林区平江南店路林区当五年的龙岩塔居民阿科委一日八零九节站区域针对热度下面了铁管区南推行车苏南地基兰的连接从我智能机 Nichar, Pyeongchang Nangde Lumlin Ki Dang Unyi Ne Longwa Gya Tha Jiong Mie Nga Kho Wee Yik Ri Ba Lin Kyu Zai Zam Chu Ki Jim Duy Nyer Xin Thie Ming Yu Ni Mu Sim Nga Sip Du Nga Wee Dang Ne Zhonghua Mi Ri Jik Duyun Cho Bae Du Si Dien Bu Zubu Tha Pyeongchang Nangde Ki Ji Zuo Ling Lu Ji Zuo Tha Cham Duyun Yung Wa Chi Duyun Hu Da Che Kyu Thi Ri Ra Gyo Jiu Si Ru Ki Zhu Si Xuen Bu Tha Pyeongchang Nangde Lumlin Ki Yuan Zhang Zhu Khan Tup Dien Ki Zhu Cong Du Si Bu Tha Ji Xian Di Ki Zam Chu Tang Bu Ki Lo Zhu Si Bae
2: 写给表切有事他这一点点呢让用中给一日八年开节忙不坚定拿修有不他咱们去劝送给他咱们都入切不提大一速他日暮八年索日忙不他这我有事三个别写到这边行了也用随着给温云他也给平边为名人的虚下去春节人心给汤给云尖吧平中汤给有在路林给云站见银边面中努不西达起他这一点点了汤给扎索汤给给落着写吧写的有事
3: 新格林杰听的蓝天里面重点过年纪念蓝图中心预备送给观众观众写别列在南车地区别南端车上人别前年准许生病列在地总体监管南天车的网站拉他是不是前管南天不算这么丢拉人新格林杰平中也让南天预备拉长过了同桌的年冬来节平中的年度不再特别偏见的了不绝中国新格林杰平中也让南天
4: Penjong Lungchi Nianchi Likho Pyoge Lungchi Ne Tanda Lungchi Lopchi Le Sien Shu Yin.
5: Kongi Lizen Na Nganzu Daxian Shibe Kodun Tang
2: 다가는 신기 대세지기 다의 줄로 걸어야이나 모두 대세 슈튜버리 모두 당 대세 대다 슈튜버규 진네 자제표가 룽든산법을 남기 모두 당시엔시베 다당시엔소소 근대질의 문진 시국의 유미 킹튜버당 니네니 당시엔소소 세지기 다의 줄로 양만나 줄로도 자제 표결 룽진 세법 남게 켄 주버레 샤랑에 닥현 소수 콩수 두제 남든 스네데 닥현 소수 콩수 예배 남당기 이워스네데 양마나 닥현 소수 콩수 두제 남든 소수 강당 강유명기 꼴라야이나 자제 표결 룽진 세법 남라 모두다 제시지 슈그인 닥현 소수 콩수 두제 남든 강당 강 샤마샤기 텔라 던주기 제바 카그 난라야이나 제두 미직베 왕기 예외 남당 쇼당 쇼루강 미직바 망부도 베나 겐치르베스 초기 제베 아기 주베 간디 내기 드미시바 더블야이나 뭐부 다 코날야이나 예외 남당이나 북담 샤나거레 내 단당 오드 슈야기 다기 주베 간디 내기 드미스야디 다기 주베 낭든 롭종 체야라 코체웨 제이 약부식 임발의 야인나 문지 지기에 야제 표가 룽딘 세법을 남기 룽딘 기 시에디 리젠디 샘베 샤탕 쇼라 내 모두 슈야기 제이디 로아라 샤탕 쇼라 스그러낭 슈야기 로아에 지구에 금대 카데스나 공동 모두 시비베 제이디 시툼나 덴데 신남발의 야이나 톱군에게 제부 상부지 투구레성도 다르게 시에디 레젠 디난의 야이나 영어부 닥신 소수 콩수 두제 남두 이와 모두 슈두 전에 네 타니수 멀흠무체 제두 원잠제기 제시딘데지 시순제 공동 모두 송화능시 치바보랑 외부 다탕 레섬 유용 외부를 야이나 외부 시엔시 제부 추베 닥신 소소를 이나 치다기 낭시 이외 남당 순순찬에 모두 다 제시 슈그이 공동 모두 슈버능시 닥신기 이와 지유디 카데스나 자지 타데베 저코 양매나 간에서 멜로나네 숨어능신 레 강시라 치바보 현시 지외 저와샤다 인바디니 메메고래 샤마 네 베디니지 샤제 이십탕 오드 주나 디그레 루발라 베낭아도 베디네지기 숨샤알라 베탕보 저시기 가유자 루발라 베니바 파메 럽자 샘라샤 베숨바 누베 돌람가 세게 베딘데 지금 숨샤 디샤제 당아도 딜레야 닥시엔기 이와 다가는 신기 닥시엔 소수 콩수 두제 낭세기 이와 당양면나 남당소 모두 슈구 슈버이나 나도 당보 슈에디 카데스나 베주 대다 소수 낭야 중외 자 세 퍼워 자카 자탕 샤 파멘 럽제 심라 샤 세기 샤탕 노브 돌람가 세기 가 테숨 차와이 민인베 머체 다르기 남바드 카데스나 투 데베 댐바 임바디 켄구구레 은데 디갑기 차와이 민디 데버 코나 임베 켜부게 양마레 투지 이와 양마나 케발라 뜨제 강점이 주바보랑이게 댄두기 제제 퇴스네데 제등기 투기 케발라 뜨제 단달라 소바 마온라 소바 자와 지리 양 용그데 은데 뜻이기 가이자 파멜럽제 심라샤 누부 돌람까 제바 더블 야 차트니 시에베나 다데 데베 남베 토네 사와 제바데 디나 베주 디나라 추에 자샤 가 세기 차외 민티라 미제 워드타 제시 슈베이 다홍도 슈베 자탕 샤 가더부이나 자지 타데베 차와이 자지 타데베 차와인데 치바보타 레니 터데기 이와 치규유 로아라 디니니 터데기 이와 치규유나 당신기 이와의 켜버리 야마나 당신기 이와 지유인바디 Dubare, tao na kongdu xiabe, pe tida la, dakhen soso, ngunzi chigui zam chebe yina, pe tangbo, dashi gi gai jia.

0: 제바 더블 야 차츠는 슈버이나 뜻이디 치바보 인자 뭐보 다레 루알라 가유니 레섬 유중어보 인자 뭐보 다셴니스 이외 뭐보 셴레 빼니바 파멜럽자 셈라샤 시바 더블 야 차츠는 슈버이나 슈게 인베 치바보디 뭐보 다레 럽제니 뭐보 다셴니스 이외 급게 뭐보 셴데데 빼숨바 누부 돌람카 제바 더블 야 차츠니 셰바 인나니 누부니 제바보 인자 뭐보 다레 돌람니 레섬 유중어보 인베 뭐보 다셴니스 이외 뭐보 셴데데 공도 샤베 자 샤가 소스 차원민 티다게 투숨디 컨데레베스나 자더블야 차츠는 슈버이나 마옹바디 거워 자카 자그레 탄다와디 거워 자나르 조카 조그레 데바디 버워 자카 자그레 파멜럽자 스마 샤더블 차츠는 슈버이나 마옹바디 거워 샤카 샤그레 탄다와디 응원 자나르 조카 조그레 데바디니 버워 샤카 샤그레 노브 돌람카 제바 더뷰 까디 투숨니 마옹바디 더워 가가 가르 다다와디 어원 가나는 고가 광레 데바디니 버워 가가 각 더브레 루알라 공도 문진 투베 닥신 소솔이야 이나 세지기 자탕 조주 양매나 세지기 자탕 자제 어 뭔가 치주도 가렸으나 공도 슈버능신 다궁어보 남 투숨난에 투 단다와 타 뭐보 닥신 이수 이외 뭐보 셴남 투숨래 마음배 차외 민탄 조제 세국요래 디나 비주 탕부 뜻이기 가이자 더블러 야이나 뜻이러 야이나 조보보스레 축된 치바보러 야이나 조보보스레 빼니바빼나 파멘럽자 셈라샤 제바 더블 빼디러 야 차츠니 셰버이나 슈게 임베 쳔바보딜레 야이나 쪼바보스레 와라 페숨바 누부 돌람카 더블 야 차츠니 셰베이나 누불 야이나 꽈바보스레 와라 탄다와디 자워르 와라 꽈바보스 자웨 가릉은 버르베스나 뭐보다 세부 슈베이나 문주기 무이가 탄 다가는 신기 문주기 머닝 거의 니부 뭐보다 셴니수 이외 뭐보 다 세월 주버디 세월 제버디
1: 신경 넘버 2 공감상 단다 캐남체 신신바 테니 편정 롱진 인친 레공 베게 롱진기 롱진 롭치 레첸시 레젠디낭 편정 롭다 체면 게겐 치무와 치린 도지라니 폐기엔 다트의 리비에 콜라 치디 난시 유비에 세나 엽쇼
0: 콩도 모두 20주에 텐조니 다 외보 닥시엔 이수기에 다그 외보 치바보 외숭제 테라 세지기 다 조당 줄루 댐바드레 다그 외보 콩수두제 남당의 이외문에 시에버이나 치바베 차와 강디 직업 배주 치베 락자스네레 코제 다가는 신기 탑시 지주기 남바소 댐바 치켄게 치바시바디 다궁외부급수 두에게 남당이 이와스네레 두제 낭드 찍라 샤초그제 다리 대시에게 치바세야 두가라 치바세야디 나도 나 숨주배 겁려야이나 모두 숨스바 능신 치바라 조배 니수 이외 패바디 시에와레 치바라야 나도 조배 니수 이외 치바 조올려야이나 나도 치다가 낭세 니유바라 당부도 가다였으나 차와 두배 샘젠타 차와 두배 추제도 낭외 편부타려야이나 치바 조체 치바 패바 시바디 컨데지로 코고요르 베스나 치바부 차와디 치베급 양마나 차와디 두베 규림 나와야 꾸지 치베 요제 규제 탑시 양마나 치주기 남바소라야 코아드레 등을 더 세부다지 슈비나 다리 대시에게 치바디나 캡충의 치바들이 디네장아도 더동양 세부지 슈비나 치바

차와 태당 대 집에 급라 폐주 치약이 락자스네레 코제스네레 야마나 급제타 야마나 탑시 야마나 치주기 남바소 세월 친예기 남바디 치바디라 시에버레 마시 치바 유두죠 고제 치외 치바디 말에 고제 충외 치바 고제 충외 치바디 그렇게 고구려 했으나 그주 치베 요제 당 규제 탑시 치주기 남바소 세월 치바디라 고구려 아래 제당 안도 다들 내시에게 치바디 치바부 저와 강당 강치베 급라 치바보 人义 당진의 유당 我不 당신이기 낭내 我不 다그쿵라 두꺼바디니 세부쇼버레 다오나 다리 대시에베 치바디니 콩랑어도 송스바 능신 고자 치외 치바라 마코와체 고자 충외 치바디 치바베 자와 대당대 치외 급라 꿀주 치외 락자당 코제 탑시 규제소 세워 치바디라 시에버레 제장 당신 이수 이외 다른 외부디 치바보디 이나 대 쿵수 두제 낭세기 이와스네레 남당기 이외문의 시에버이나 치바시바디 다른 외부 쿵수 두초그 레슈구요 금자양 가레스나 치바베 차와디 치두 치바디 치바보 정이탕 제네 유장르와라 디이나 다른 외부 세지기 달라 공동 어조 슈바 능신 투숨레 단다외 차외 민당 조제 다공업부 디세구구유나 치바세지기 자양 투기 단다와 양만아 투기 단다외 차외 민당 조제 세구구유바디니 메메급지레 오나 치바세지기 자의 주루기외네 시에바이나 태양세부쇼부레 두숨기 단다외 차외 민기 지라야이나 파에다 차정무 치타치 세기 이기디 자제 세왕 양만아 원발치기와레 베나 공개배주 딜레야 차촌이 시에바이나 거워자나도 조하죠 파에다 차정무 치타치 쪽지 다가는 시기 응원차나도 조하죠 파에다 차종 치타치 족치 람더블야이나 차존이 셰버이나 응원 카나르 과가과 파에다 차종 치타치 더블야 교어봐라 제단 치바세지기 자자당디 컨데스 레베스나 양만나 딩운주 컨데스나 단다외 차외민티당 조아제 디지라 파야다 차종 치타치세기 인두디 레리 자제 치바 디 세와 뭔가 제발에 샹은 저 배샤나 디라 공도 샤베 배주 카지라 베나 신더블야이나 쯔제 다가너기시에 이그더블라 지지 사변더블야이나 뎁지 노르더블이나 동지 타바더블이나 텐지 로알라 다가너신기 좀지 제바더보 자지 타데버 임바 낙시엔기 이와 치유 인위기 차외민직라 두숨기 낭내 단다외 차외민기지라 파에다 차정무 치타치 자제 응원밤 세월 치베 두루디 능신 자제 세쇼그리 공두샤베 베이낭내 차촌이 시에베이나 쥐지 세지 두가라 쥐지 세지 가르시에고 알베스나 시방문발 체베리 쥐지 시두전에 가르시에베리 베스나 쥐지기 때리 지지기 뉴고 사변더블레야 차촌이 시에베이나 뎁지기 코제 나가능시기 노르더블이나 동지기 락바 타과테인더블레야 차촌이 슈베이나 텐지기 락바 다오점 더블야 차준이 시에버이나 점지기 천자 시소 두베 다딜야이나 제지 뎁지 점지 동지 텐지 시버더부 시에버데 다오는 아주 고대부지 시에버이나 세버지 슈버이나 이게 뒤너를 봐라 거워자나도 쥐타쥐 파야다 차정무 치타치리 쥐지리 뭐두나 다가래 쥐지기 더블에 제장 안도 쥐시베 차외 티티당 도아나 쥐지세 티당 쥐지기 떨세 니니이나 던지그래 쥐지 이내래 쥐지기 떨이 이내래 니가로그 가르에서나 치바세지기 자임바디 세워 원바르 치바래 이내 쥐지수두자네 가래
쥐지 인위를 고쳐오거든 배차샵에 있는 쥐투배 코제

chimjila sokba, chila sokba, derila sokba, solila sokba, kangtang kangle, juji jiba, dadi tone, diye samalola, kotubore, juji gi derisudane, juji di, chida, deriyimba dembe, kebazamde, tungutho, juji tang, juji gi derisiba, dini niga loina, tungji, ming namdangre, 제지 시두자네 제지 인릭라 코척과 다 제지기 떨 시두자네 치다 떨 인베 던디 문중기 개발잠 인발레 던지 민기 남당레 콩두샤베 베지베나 제지기 떨 시바 더블야이나 양아도 천수지 슈베이나 탱아 나도 제정오도 슈두자네 디 제지기 떨 시베 기디라 저지 당 떨니기 벌기도 슈베 기딜레야 나도 제시에 가르 슈브르 베스나 치바직베 저와 댐바스 모두 슈르발라 통우도 가르스나 기둔도 슈베 저지세 티다 기주도 슈베 떨니가 치바세지기 다임바 세워 쳬바 인자 근데 치바직베 저와 댐바스 나도 나 인디엔니레 제달롭중 슈두자네 모르타 제시 슈르발라 체장 세브라지 슈베이네 기 듄르 슈베 제제 탄 기 죽두 슈베 데르니가로게 치바디 옹바 체베 머체 치바디 치다 강 이미 세워 체브르발라 체장 치바지베 데와 템바 시베 민테달 수고베 금제야 내가 딜러 투버발라 이제 디낭려야 네 닥신 소스 낭세기 이와 양면나 쿵수두제 낭드그 골시벌레 다그 응업을 쿵려야이나 치바 시바 치바베 자와 강시 치베급 거주 치베 락자탕 탑시 남바소 응업에 치바 시바 디 두초과 다 대세지기 다이 줄로고라 야이나 자제 퓨거 룽틴 셈바보나라 모두 다 제시 슈버이 레젠 치메 나라 야이나 낭두 디당 제외 최기 낭두 카기고라 무투제 모두 슈드이베 자제 퓨거 룽틴 셈바보 남게 두도도 세나라나

0: 간단히 삐진키 치즈줍된 닭다지
1: 까망의 생구루
2: 세모린제 공감사 샴라 제세니 까망의 생구루 년전 쇼인 제세듀니 수진뷰 개용기 주고기스의 채통 첸통 개린인칭 카바촌의 초년

생각나면서 걔랑 크고 쓴배 공매 들대야이나 다외워도 지고 쉬제 나성기 대쓴배 차원망다지 이일러 콜신도 갑시 다디에 출래 아 네즈 카시에 삼던드 이일러 좋아 짐보다 양 차와 카시에 챈스 집에 걸리네래 섬러 끊어 시게 쓴도 갑시 강다 급디디 걔랑 가규 제메 대드 망다시 창의실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접게 딱다지
1: 로츠르디니 소에 람니지
2: 세르르디니 세주 꾸이지치
1: 디한기 소아탕
2: 루튼기 소아
1: 디디기 소아 소에 람로
3: 세남초 공감사 단남부츠 생수배 레전디니 변조 롱친 예틀리코 벽에 롱친키 소에 람로 시베 레전디지 나 레전조교 슈켄 넌좀니
4: nga le zhen zuo qiong shu qian zhe shi ye yin nga zu le zhen ti ri si da wa tang ha bei ning gong ki xue zui zhong yi tang ga meng a tang qi zhi xue zui chu bei to long jing ge gui yong fm ji le wo ji cha chu tang ti xin la duo ke ba to ki nian qi qiu ri zhen di zhu feng yun ge tuo ne xin xin na tu yu le

0: 아제 아잘라 그냥 얘를 못 숨지 얘 실바세난다 내가 로지도다 퇴자정신이 왕제만 하초보다 닌기샤네러 내게 친지지 태샤 나가는 신 범디 면제를 대차제 내다지 충구도가 다 네베 코베 나로로 독세 딱제 제베 제보시 대비나 되시는다 네베 코베 나로로 소마라 증냠시 제베 시그다 에더 메트세야기 디메지기 교두가 신도 토지 이내에 아자라 지난 세시에 쉬어야지라 단다 딱제 제비나 템베 시키시면 누구야라 디팅고 독세 사바 지야기 베트윈지르다
1: 인기 말이 음질라 딘자 자원의 인기 말이 남겨내게 범디 칼은 예쁘지 마셔오는 애들 근처에서 인수해빈다. 딤 갑자기 세야 재미는 지리지리 쓰기.
0: 지리.
1: 근데 근처 재미나.
0: 아, 네. 아잘라. 알레키라. 얘네가 마셔온 재미 수바 세는다. 다 단대차리야. 신호 로청 제철이야. 독자 고성 태리야. 그런지 낭미 샬라시기 내린 개진 부지 뜨다라. 다른데 첨제 토리야. 통양 망고 유배 개린 손 면교기 차차기 세지 왕홍 링시 사진이 두배라. 디다 비르스일 단토야기 지리체. 돈도 가르사 뉴슈 양 단토르 세야기 세리 세야 돈도 돈도레 신도고 초아 덴베 록드 타마 다딘즈 창문로 팀게 예전부터 저스 챙겨 그 면제다 독재샤다르다라

치리 워키 토제키 양살롱신 랑초르 더블리 디니미 키랑키 나미도 샤비 토고 럽스니 초구 딘자키 므미깅이 치슈티시 파마탕 푸추파키 심담비시 뇽차바팅 토제 진주치비 카슈 녀지피잉

0: 사야 약주는 샤다 마 짬부숨도 말베 아니
1: 제제 발라 샤마 짬부숨도 약주 인우추 대인에레 사대 충미 사제 척도 세야게 대비나리아 마란도 서로 토보야 네베 미츠 넘균에 샤마 짬부숨추베 발리아 인다 모세 세븐나 저타 신도 세븐나 저 최우제스 체크도알 대도도 약수 준비나 보제다 주마주 처음서 초주 세타 초주 이 뒤베기 모세타 신도 딘데 망스 최비나 양키랑 구수디 이내레 당시 되부 중그레스 체크도알
0: 요요 다딘산 처음의 세리다 신도 나가 좀 탁주 손자 초주 대도 당주 제발러드 렐하버치지
1: 슈잔발라 대지만에 키랑게레 체리 세브다 신도 세브 망스 최나라
0: 요요 보모 다딜레랑게 초주 세이다 이드조 치로지도와
1: 어제 니체 내 좀 더 치료 체샤

Trimi 단다 만난주 니도 니슈 생에 롤 둠지 체바시는 친이길 학점지게 내가 치신 요리 순하샤 다 소레기 트미 만난주 송버디기는 콜시비 나로리가 랑게디기는 앙 당보릭 요리 순하도 안 하는 만난주 콜시비 트미 수준 처리하기는 중국 장버디 숨지 지삼지 파리교바 다 점리산에 칸기 사르괴베 이내래 다 중국 트미 다 미더 징뉴리리기 디시리나 다 만난주 다고드면 순나도 안 다디이는 하나스는 미남경원의 죄나 Nyamlin Sangbojiri Sunansha Taha Dikabla Sarkwebe Yinele Misu Trimi Minjawa Thaliga Yina Tati Kandresche Sugu Yume Jigtaan Daganashin Leri Minjawa Chueto Guiti Kandresche Je Miri Liki Gatsi Chewe Legati Chiro Chigu Yiba Nguyen Su Mikdun Lakhsin Daganan Zu Gezi Genanan Pewe Mimangu Chiliga Nguyen Toduan

Jarmengi gausi ni, jala chekdong dungi dungi tundun lo ni, jala chekdong ge yangab zhung ngayang lu parkimi yin. Kong ni, pyujung ki chengri ke chen ta, turim chengri ki ning ju jik du chigin, ngui lung rikbo wa ta, namje rikbe to la, xin tu kebe mi shigin. Gausi ni, jala chekdong dungi dungi tundun lu, dao si be se sum ju la, bulan siwa ku si ba, ting san ki jarmen ui gyu ki sin sin kui si la, gu chung bu shi. Gausi yi, chang ma wa ta, Chajian yizi, chengzhi yishib, sashi cianjian rikba, keblin rikba, namjian rikba, woyan rikba jie, chengzhi tang, muilu rikba yinla minzhwe tenne, chieji qianbu xia yu. Gaozi kong lo dun libdu, lupchung du xiongne, kongi namjugi zaydi, kurang lopchar xiongma tadu, gigian cui xinne. Lupchung gigian bodli yi, kong la jingne gyabhargi, changne na kajui yinba ziru jukbe. Gaozi kongi zibbe zirinki, gigian hale su jukbushi. Gyumzhan khaan isi na, kongi zi gyeba ma yinbar, dianzik la dianne, ti lian chiba ni, jik dom, ni, dom, sum, rim xin, gyabhar zi ni, top zhang gyada ju mi jik, gyuru ngab ju, top zhang nga don gyab mi ngab ju si, zi zhen di chiba zi. Kongi sung bar, jik ni gyabhar liya, dom bia changa, cha ngab ju yubata, changa cha ri dom cha ni, gyada ju mi jik yinba ni, jik dom gya, top zhang gyada ju mi jik ta, ni dom gubju kogu, top zhang gyada ju mi jik, sum dom gubju kogu, Top zhang gya da jumi jik jie yinba tang. Jik nian gya par ki chang tam jie donba yin na nga don gya mi ngab ju yin si sung bari. Jilu chek don dungi gish kyab gye lor. Gigyan bot li ro gyur che bar di nian gao si kong nguan cheng ki lop zhar xiong nian jar mien gi yiga tang le di yi lop zhong che. Jang zhe ha chan lekwe gyan ki kong bulunz, wik, fofing, budi er gong ju yi lop zhar xiong bai rung yu to bari. Jilu chek don dungi guju koni lor gao si kong bulunz, wik, Kololun lublin la xiong nian, lopzha tigar, kongki, boding dian sui tang, enzi chanyum chang, yibzi chanyum chang ki jitab, ting nye pinzui dobe nye sui, tsukdub chang dian sui jie, xin bishi. Jilu chek dung dung gyugubchuk koyang lor, gao si kong, bulun si wuk, lolun lublin la ma debar, gao di gin lopzhin la ya, lom yin nangwar, pe bishi. Jilu chek dung dung gyugubchuk kopge lor, gao si kongki, gao di gin lopzhin ki, terjin peng yi ma lang bian ngui la, lopzhin ti nian ka chay wishi. 이내 공기 로브젠티르 치 럽치웨 사르드 직체유버니 청수르탕 구입 지제기 타 슈브드윈 치베 입 창무식 치두버티이 디니 오즐리디네송 케군 디테네 포베 줌제 쳔부식이 디메기 로라 가우스 공기 더돈 밤부드윈젠기 창직베 슝체모 응지 취십시바 잠퍼시 제로 제동 등기 구주 고글로라 가우스 공 고디긴 로브젠다 카츠웨 치로 콜로 로브젠티 터진 뻥이 나오시 Gauz Kongki, Chengri Tianne Chieji Qinpu Xiaobar Di, Bulun Siwuk, Fofin Budiir Gongju Yi, Mutu Ne Gauz La, Tungir Jardi, Ngergun Xin Rigbe Ne La, Jangba Terjin Naoshi. Jilu Chekdun Gege Lor, Gauz Kongki, Hoyir Musti De Lopjin La, Bumranbe Tamchi Xiaobe, Jezum Zamne. Gigen Qinmu Baf Kongki, Gauzi Jezum Zolin Gopki, Zhuxi Gien Xibashi. Cepzi Rigbe, Xize Densu Chudur Xibbe Jezum Ti, Gauz Kong La, Tegar Bumranbe, Mingda Langbashi. Jilu Chekdun Gege Jumi Jiklu, Dawa Tangbe Tse Jikla. Idali Namje Rikbowa, Biya Ji Kongki, Nime Kimkyuki Gyugar Kolamtu, Gyugar Chunchun Shigiwa, Shinbashi. Tieni, Nganzui Tingsan Shinbe, Gama Zhulati Yibatang, Gyugar Chunchun Ti Matongwar Kyurwe Jisu. Loti Dawa Chukbar, Gauz Kong Tang, Kong Lo Sungki Ngoyo Nen Xinbe Chokbu Ningba Zahu Serwa Niki Nyamdu Tzi Geba La Denne. Ga Zhen Di Jesu, Jilu Chek Dung Gege Jumi Jiklu Dawa Jungi Be Tse Du La Yang Gyar Shekyu Yinbe Lung Den Dar Dawa Kashik Ji La Dar Jai Cheba Ti Nguyen Sum Tu Denpa La Chuba Shi. Gauz Kong Ki, Gop Ti Zidab Ti Tui Zan Shik Du Kyurmi Ne, Tui Nguyen Su Kong Gop Ti Du Tzi Gebe Gop Tante Pa La Xien Shuk Be Zidab Shik Yinba Tang Che Chungi Gyurdab Shiba Sar Du Junba Shi. Jilu Chek Dung Gege Jumi Ngan Lu, Dawa Jube Tse Gu La, Gauz Kong Tang, Aos Tofu Ni Nien Zhi Che Bishi. Gop Ti Du, Gauz Kong Ki Sowa, Jowar Tang Denpa Shi Gine, Tuyun Rinpu Na, Kong La Tuyun Ki Jia Wei, Bulun Si, Weku Gong Chu, Bulu Shi Mak Sebe Chir. Jilu Chek Dung Gege Jumi Dun Lu, Gauz Kong Bulun Si Weku Tang, Kami Zhe Tami Du Gyur Di, Gauz Di Gin Dashi Sezi Du Pim Ne, Cha Le Na Wushi. Yang Di Chi Lu, Jamo Shi Bishi La, Gauz Kong Ki, Ba La Cile Depa Tang. 디네 tuzu rinpo ma guwa war,
중마르 부군 이브기네 셰마고바 양츠레 데브시 제마탁 베치바 아메노 슈탄 체웨치 아마데네 데지마 르베 참네 티야 지디엔 치마르 송오시 뒤즈 통동고 나라 뒤마르 키미숨 츠레 데드 가우스 콘동에 치미르네 바티니 메메고브시그시 갑티디 가우스 콘 파마니게 츠프시구디 정이게 초고 장게 로숨 르베 부구 주니 냐르도 주부시 로중마르 가우시 슬레 대베 슝무유 총모 마나탄 닌지 쳔시 팅니베 닌지 쳔바티 가우스콩 심주 모두 쳔베 고잔바시 제로 쳔동 게게 주미 고로 가우스콩키 팡보 니젠기 남게 콜레 구유 고르기 슝식 주바타 제로 쳔동 게게 주드르로 가우스콩키 남제 리베 심주 치삼샤네 퇴옹오마 제로 쳔동 게게 주주 로네 송 가우스콩키 정지기 내든 신식데 정로 돔지 시바 심주 쳔바시 콩게 주지 디테니 이브지 캡즈 딘중 창타 돈지 딘조 서시 체제 더 소기 제조 망부비니 제로 책동 예긴 유승이로 가우스 콩라 고반 하반 로브진키 차가시 남시 콩키 정로 돈지 테라 캐도 확베 좀제타 고에서 치 충이 규르더라 싱뒤 쳔시 제로 책동 예기로 가우스 콩 이브지 리바 하장 가와 규르네 콩키 보이라 그룹에 청이 지그나 차리 베네라 즈엔겐타라 티다르 담바디 어즐리디 냠주 지수 라주 치드겐 타기 판고 녀올레 웨베미 세와타 콩키 수르숨 입시기 타 지잠징나 디에갸 유니 무테진 카기 모식레 슝월 임바 삼바타 가우스 콩키 보이라 숨바타 어즐리디 모 임베 입지 직보시 유셰 치라 디니 어즐리디 입지 직보 레갸 디엔지기 튠베 정신 시기 바냐 급티디 콩고 입지 직보티 아우즈리디 입지 직베 독더식 뵈바타 제라 규가르람 입지 직부식 뵈부유 심주 지즈티 아우즈리디 모임베 입지 직바 심주 치바 청르기 르부 사부식 뵈부시 고스 콩키 더돈 롭컵린 직바 청르기 고네 심주 치 마그시우 콩키 로 직부타 컵린 직부시베 베제나 고스 이 컵린 직베 세린 요라 칼로 규르네 므루 직바 심주기 미크샤바 인시 딩조 나오시 제로 체크동에 게 주든로네 제로 체크동에 게 숨주 소니 류징네 고스 콩 세디 동에 치슈기 투급식 콩기 아말라 제로 체크동에 게 주든로네 네포디 제로 체크동에 게 숨주 소고로 칠레 대바타 틸레 양자무시베니 제로 체크동에 게 숨주 소지로 고스 콩기 슈무지마야 네기 소네 아메응외네 칠레 대브시 로주영아 티징라 콩기 균토 아말라다 슈무라 따용 치고베치 Tegrindo zhomi piu la, jir bilin lopjin ki kong tir din zhi xu ne, kong tan xiong mu ni la doi ne gui zhi qia yu jiang, zhomu tu bar, gao di gin lopjin la xu bu shi. Jilu qek dong ye kia sun ju su ni lor, gao si kong tan, wei fu ni ki, siya ku le kub lin reng xin ki, ne dun la xim ju qia gu zan bar. Kong ni ki nga xiu du, jie zun sun bi xin. Kub lin xiu ki doi jie cai jie tan, siya kub lin ki cai ni jie doi yu la, Kong nam ni ki ta dong sae gu le kub lin shuk di ki kip zui la shik di. Sae gu le kub lin lo ni ni kang shik yin ba shib zhe ngang ni dian la pab shi. Yu rin ki le ga jibu ta, kim zang ni zhang ma shi bi tuan ki ta, dui mar chung wei wang ki. Gao su kong tui gyun do, sim mi di wa ta. Kong lo di pak bi ki ngang ni, nian jik yang, nian sui ma nyung. Jilu chek dong ki ki ngab chung ngang lu, da wa ni bi ci yin sik sum ni ki shok bar. Mi nang ki lab jing ki cheng ri ba ti, kong kim ki nian zhi to do. Diwaar nian du ba tong mu. Wen jiang, Kurang ki le ro ta, nini, chokbu, minam ki sim na, jizi par, nian nian shi.

0: 신부시도 아니 자식 안 결이야 가시.
1: 아지 아메 남균에 경주 쓰는 누구에 경주에 돈도 더 나지에 지금도 캐나리아 닥다이캬 돈도 계치시에 진짜 제빈 출로시다 지니 부카세요 말해
0: 신부시도 아니
2: 예 암라가 출동아
0: 땅 안에 저거 떠지 구다 토분민도
2: 아지 암라가 숨부터 헐다 계란이 이자 대시다 칼라서 뒤 매배 클리클리 대기제 사고리 신송에
1: 시다
2: 딘제스 제 세비나 캐나로그 세리디게 카스칼 토그마리라 뜻다 캉베나로리가 괜히 다그러베 수마지 신송에
3: 리샤 바락 송봉문네 내로도 다제는 텐동안 주 토나 치고야 카르유나라
1: 다 텐동안 주 남규 미망고 다님도 칼라스 뒤 이습 치고야 레마고 시라요지 벤차샨 당한 주 텐도 클리클리 대기야 타 캐나도 이내레 다 세리 유디얀 케치마슈야 Tendongan to city that in the Trola Madayata, Kalas Sabe Jilan to Susin, the Angelian Teta, don't in the Jay Melian, now Dangurta.
4: I say, Amla
0: Amla Sundalia Debino, Kalaso do Mune Kulum, Wushi Jayubja,
2: Munita,
0: Tanga in Ele, Trina Jujitanje, Kumsia, what's Jab Chibala?
2: Yazi Yazio, Nebukit Nile Yazi. Yerub Kuludin so, Tangaran so, Sujo told Mubata. 여럽 수저 토르 타비던 규디 체리다 튜브다 디탄지기 소아 계단지르다 계란주 신숭에
0: 레세발라
2: 야지 야지 야 다들이 암라가 그런서 클래식 뭐 좀나 다그럽시샤 먼저 디가 초라마 담체 장마야고 사도 용어도게
0: 레세발라
2: 어어
5: 신부시도
2: 오네
5: 제장님 신부시도 초라마 담체 양치소 아
0: 레세 암라
6: 俺们人年国族不谈，谈的年国族不，穷酸年国族的，孔熙年把穷多当年，南下军队年，谁人出来没当我谈，谁人给缺点谈，点在了头南去吧，缺当缺路了，也要给孔熙加个钱，难过。

0: 탄더니 비징키 추즈니 슈딱다지
1: 全球龙青年轻礼物节，推荐龙青年。他的全球三九两站的签署地。全球龙青年轻礼物节，推荐龙青年。他的全球三九两站的签署地。
2: 세마블린게 공감사 드리니 편당 앞에 체인이 쇼솜타 진대 둔배 체계 레살 학과지
3: 팅디리 세나 쇼교낭 튼소니 왕준정티 시즈청결토 더시능컵 시진핑그 투접사배 중크의 개주된배 지소정도지 공배 레튼큐용 직동체티 튼신시 튼교체교를 탐진체네 지소정도 팅접젠키 편정 사부정치 레기티외치오 부유괴배 내소나외과타
2: 예용기 응은두 시림 땅전주라 담배 타사총기 낙체자단주 레콩 땅지부예 소리청리 응어자 낙수의 레라쇼니 계급기 경감 대자송체 땡도당외 거로
3: 연칭하이 양경성 미망투이서 급중립의 균례 우유량칸기 조린성도 탱지구바 저교나외과
2: 낙주총기 총슝링고르디규기 겐치니라미비에 셰프슈칸 사르바드외 거로
3: 예동이 서출류 예용기 지소류제 체둔배 탕랑 셰프슈 체고배외 거성기
2: 下面的听题来先听到团习正堂三川堂第二个来过年年最比赛今天团别参案的团员拍了让用从邓文基书记王军政客写字重建建设总堂巴南总三部主席区界所德西能够习近平去团别上边中国开局团别基座领路的公别来团团用接动车的团结来团过了积极书记习近平跟南委各个开进堂团别上边党开培养在去拉达团结定色前年 团结协团结前就是他们前前多，制作人路听了真气，平均三百组军车间，累计天元区和北区边连锁闹事。今天团别写字了，我将新绿东北塘、宁州张北、北路、南龙头约新月。

0: 시림 땅기 롭체 레케 추제 토르동그 렘카 땅위 땅기 롭체 통매 섬듄 로롱에니 땅기 체도 신덴바 소종탕 땅기 체도 터주 된토 락삼탕 주장 提前 태과 콜린 토베 레체 봉카 소종 호다치 교시 송바시 중공 중앙 제재 연락 레튼 오윤현 칸키 제숑 칸나 왕준정키 사제닝도 균진 체년 수준 상부 다르베 당티 야제 당윤 레치베 튠제 독자 직지 체디 레든카라 중재 사바 삼매제바 투표로 그게 동교시 송바시 덕심 능진 왕준정키 제재 총기 기초카키 레튼데 토베 중재라 체투 등조 나타 列前기 레튼테 랑자된 능시 콩기 땡기니키 탁주정신기 뒤뉴라 코아 띵습리마탕 송조니 투바체니 레듄카 톤다 파르숨토 양타베 카조소 페게 조아체그 삼류 코도 토르당니 시진핑키 듀럽사베 종교 체주대비 지소링로기 공바 롭종탄라다 띵습치와탕 중국공제당 우니니 로자단 조명한 코아 땡치슈의 척진토난외 지제수지 시진핑키 송시 개진기 공바라 코아 땡디린토 대출기 체내기 직진다오탕 등등마와 콩두치와체니 삼류 코도 토르동아탕 라글리나 주지치바 레가르 꾸지동아체치그 첩시기 체중치수 치료당니 망초츠 코디와탕 년주의 개체토니 단기 사두리슝탕 람조 제조 시주체 시림탕 신조 망초츠 족지체디 낭심규라 자와탕 치튼도도 교체그 겐지 예부코니 랑동아 랑의 피게 동주티 종용기 변조탕 지조 공비기 지용출샤니 섬시 최교체바탕 심주 꾸지동교신 레게 통은 탄송제 체내 통주 투표를 탐진 내부 체대 당중앙기 제주 규지탕 랑균총 등유기 레게 규지 님이 통주 투표 체교비 내수 나오지 왕준정기 레게 체대 10차수 당년 통지시 통주 투표를 탐진 댄디 체대 변종 유린 대교탕 뷰제 투표 공비 주주로 멍시 댄부 딩그 계급 지용기 대자다와 댄부 주니 년다 균조탕 도학순 흘미 체토 댄이 송종기 균남탕 푸빈 람수 퇴고 창도 동화탕 침신 총기를 조정 제규로 초용내 끄대 동화 퇴계 대차례 퇴 탐진 야구 제바 레시 체제 시탕 자주 침부 출라다 딩습 제바 제체디 퇴제탕 댄링기 첩세탕 지조진 내부 균두 댄부용 제규 공비기 섬지사바 차상탕 양탁바 초용 체제 권내 락다 체디 창급바 송탕 팬다바 지기 지랑자 균종 제바탕 남창 조용 치수 칠동화 中国马镇七修七东瓦随军吞列九十人波七八萨达吞列苏军七修七东瓦赛七点萨达冲击堂冲击建堂冲击塔界永久了几久了各地东托余伯当丢年余界托比孔比主角了各地东格健康文教堂松中安堂不足就卷中七点健康级叠加特地颠不松瓦堂日堂初纳塞新科财务杂拉
1: 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
0: horda tuba chiba tang. Lu ishiya kachokbe zhunam kechin zogyong chishu chiru tang kara. Tagor jegab tang, tuyanyi nyamle chishu gyundu ding sabdu donga tang. Goye penyu ngawe chiru tang di, nanggi guishu tang, ji yongki sunshu gyunche meba pewa chie gobe nensu nangshi. Wang Junzheng ki, yang tagbe sedun lechi dawa denzu tang, lakda chene, motu chuchu lesu donga tang, tuyanyu chijur tamzin che di. Laksam namda tang, juzan, tekba kolin tubi lechi bongka zogyong horda chie go. Mangla pendi zhungyu gyongyong che ne, ngoto dianzui chiba tang, mimangla kayu lagyu ki penpa zhungbe lega mangzam che goba ma se. Mengshi dingwa tang, pula penpa, gyonglong tebi le dion mangzam che to. Mi changze to donwa tang, mi sim jikzi. Xiandianpa sojong che ki le dion mudu yagu zhubdi. La lian tang, lu du, mimang che ki zuekam tektobi le che do kengdub che go. Motu juzui lesu tang ne, zhongyang ki denbi ka jie tang. Te lakdar che bi xibze nang tun che, tuyengyu ca tsubu che to. Mangzao nye kor ki ju zui ngeba tang, ru sung ki ne tun jikdu to ju zi che ba tang. Qi zui ring lu ju zi nebo che ne, xirim ki korbo yangdu tang di, tang yu le che bi, tuyengyu tupyur tewe mangwe tuyo zui tang, simnu yu ba che gu. 卷单了新年连接把各局谈连接了新年顶着起就卷卷起个接把顶着起马拉透过长途动了谈批准民的迅速通过前边连接冷水推上水年新年经济谈女婿有个连段主编那把三五七七个切割边年数能生王军正看习近平去党组用地公把罗总统车站拉大前定色前点党去超用了内车局的商业节点超用了党联军车局的各地电力动格习近平去党组用公把罗总统拉大前就提谈到他列亲团长习近平开启七十年干土之年党给七十作用了团组织就捐穷他罗总统电力中的制作年电前途车站他装着加气的别的加气党员来去吧当期日中三段期间间，拉上南大街六零八新区就了七段切割。当时市长组建了乡里店面，瑞松国把的民生人心抗压面壁上了电阻切套。就在眼巴塘，瑞松两米两米七八塘，德国浙江区跟着再去切就了乡里店面，瑞松密切把送了解决了各地当地，就在熊掌区七十年代是对个别年数能少，人为团工会财点不钱，只有切割了属于谁。
2: 开始路子堂清晨，母亲家堂去看空手，当天起车都起为七十二组行，来自重庆南开堂澡堂酒店，当运车长电器当大为设计来推。况且看空一年跟张林伯堂都归组织前天，我将南水来了学不成。少通我将有六年不离，当运车南北东北温泉行，温泉去龙北角的行，天气晴，牛身又大热。第六届用去温吞西林党政做了党牌，来自重庆南市区联控党支部党员联系不错。新秀前辈，新宿南市前行学不成，项目的铁管去深入深入他。明来来，七十二军新作业，虽没事是去学。文扬，来自重庆南来澡堂酒店的前辈，七十二军新作业。来自重庆南市区去登组一空名，局长选拔马上辞任去。俺村党支部去，当天起步头都做的。本卡的空名的前天确实就用钱与钱送不成。秋秋送钱的像先从亏空阿不宁把上次人去跟上浪费前去四次赢不他亏空天养三次都阿不就来给学不成。你为其这都活前三天会操钱不多了没了你学前去去年没有学讲这都去为刚一天谁都不明。但是从今儿拿出去给你七八不多天。三件前天还讲个钱不多。昨天三名多马赛秋阳关不去当真做件俺从两间的街上刚也铁大开赛七九年前送不成托着情人是不养三我他社区关心军心得被推员统统赢这个训练贪贵他养三创容银牌当元村日日前天建林前去亏空地当元村大街洋洋前天军心他将不所得不成把上次人去苍梅来个前行途娘娘少小前边他都心酸提示给他也不穷途去送人。我们前不然没被内界的其实举行给高位那天他去图约不成。图着请人我将前途约为列车先从亏空阿被南昌去监控我赵红圈去。那次就给列车吧俺从军途走不去那玩屁屁谁。那年俺去心酸刚去你是这样说别切的他都藏么日定了得呗孙策给他过不久年生学去送人。没哪里从这龙岸古军里团员人不热切现场但是从今南市区的列车边隔两天隔不人月班为真奇迹学不成但是从今南市区的列车边给干没新孙所别前呢让月期新孙控诉多给学边一定都得票孙策脱不学长俺村所别偏亲奇迹学习送不成厕所别不谈连根就说刚才其他学生那个堂澡堂恰下了刚先成为给干没三年了碰面连团主给学开港七十年，这部堂党员去那七天，他不退年才去退营。给干么？书记习近平来团办那七天，年代热了来团主办主给学。退前堂三九那样来团主参学个么？没些个来看三多样，苍马叫我出点去来团主心，还将钱不多钱送不着。来团不错，一定去三只母车，家堂就出堂成全过一套。新孙刚同院几堂，去年到年底他做的，要去扛来吃不够。他这几场也不穷学但是从今儿拿来堂澡堂酒店当作一公民局长宣布结婚超人托着堂请示新宿南苏前去了德西七八出口看不忙不解读天里苍梅嘎这边特别接不起总局儿托着堂请示这点日后有念一枚一切约起送成

0: 예카치 주린 원규제
1: 룸제라 띵조 단가서 톱거와다 레징기 보니다 룸제 가시지 내가치 대신 단다 제신 비 룸제 탄조 대외에 대한다 챈덴지 동에 룸제기 락렌제다 치사지 룸제 치즈 코육제다 지 된다지 고된지 얘기 믹제 생겨
2: 딜로네서 낙지 청결 생이취 낙지 첨숑 랭거디 퀘키 콩도 퀘키 퇴원을 신해 겐괜타 치베 섭슈칸 되네 망설어 섭슈칸 레주신 협제 샴의 대거기 선교선전하 랭거디 퀘키 퍼제퀘토 레퇴미네 다경호 치부처 잼세신 협제 추구 대다기 파모 망치와 레체치회 섭슈칸키 콘세 추구나 다경치로 지기 협제 타지킴다처 샘제 강양 구이김 협제 Nakshu Chonggir Sinyi Chu Nakshu Chumshun Lengor Dikwe Ki Chungmi Wang Mui. Shabshu Khan Dikwe Bi Dab Dibu Duchi Songkri. Lengor Dikwe Na Lengar Jokhen Ta Kertu Gengguen Chung Mangbu Yubi. Mangchol Pujue Ta Gengguen Shabshu Gui Ko Hajang Chenpu Yubar Din. Dikwe Ki Ji Gya Kyun Ming Ui Chu Sumye Zam Simbi Gengguen Ta Chibi Shabshu Khan Saab Di Chumbu Ma Se. Kongdo Kwe Ki Mangchol Rin Mi Gui Bar Guo Chi Yubji. Shabshu Khan Tir Rui Zai Jikche Natsho Yubi.
1: 치부탄게군스조센타
3: 나 두두 요 이거를 안 들어요. 무슨 링컬 교주 쪽이나 내가 참아 온지 집어 다세. 나 집어 동어라 도요.
2: 망쳐서 샴디 슈군이 퇴다 충충시 칼기. 링골티 퀘키 샵슈칸 사베. 광도 퀘기 겐괴 탕치발. 다경 치에가위 내퇴 탁슈 체사. 망쳐서 디 퀘키 토글 섬모 서탕 솔메 임지. 너시 청결 신이취 너시 청슝 링골티 퀘키 당지비 수지 대체 섬메. 안체 토토 파르숨토 망쳐서 샵슈 주규티 당만 와키 제 3대 불신디 총미철 랑킴키 관참토 직퇴 남배 셉슈 주배 콘도 퀘기 총미철 김낭탕 톰낭 퇴토 신회제 송제
0: 디가레 쿠네네 주비세 녀도 야미서 주르 개용키 지조 류체 최등배 당랑 셉슈 타 랑균 총키 류체 당랑 셉슈 디그도 태버 체배 제고 지제 개닌 켄가조 하사 총기 뛰롱 대신 취수 배우세 제고티 사듀 총미 숙시 태주 당 송제 체네 Pilo suri ki lue chong lue che lupji kui guji che de. Gela ki ngang kui rinpu lupji nang yu shi. Gekab rinpe che zo lue che che tuan ba. Chiu ya juan ki. Pilo suri ki lue chong lue che teni. Pilo suri la shi juan ni sartum che be. Che le da tuan be lue chong che tan shi ki. Mi te we mang wa ngang zui mang yong lue chong bong ka nang shu gyu rewa yue chi sumba shi. Tari ki che gui ngang chong en char gui ki gu zu lue mang yong lue chong le tuan ki guri lang char mi gu tang.
4: 中大车油铁第一个一来中巴塘让用中铁铁道前边来米略中车就入搞不起跟索了铁油钱年松铁中大南特东国社陆地塘卓别留车所各地前年虽云铁盲水铁军电铁略中塘娘铁托前铁萨对米利卡铁盲错铁略中铁卓心撇瓦的车油时其松塘跟跟略中入卡铁入米李玉南铁跟了他娘托亚国家年按照略中入卡了乐地
0: 所不贪图着头发车就引些送不是让用从基座旅车车团别听做及重义节目横进龙铁西林起旅车更进把卡起所中车的宽嘴重义车里的团把了车就车团车都就年忙做铁位忙我中大那手据归去车就引列请特动旅中车过天着忙不别年忙做铁旅中都系车不动就引些送不是
2: 下面的新旧都都开启收听 第六期的唐不内出版牌，抢到重点去解决它。青微国旗、年冬送给他谈黑，日卡去再去了贵宾东会，年规切过，听女生一杯的。日卡去再去咳嗽他，情绪落去十年级位咳嗽门外，国旗送给解决他，是不是儿子送七八马赛？介绍勇气再去国同学吉他，去年冬归去前黑，穿着丁袖，陪玩切全职。
0: 你对我的社会有感受性，为女她女所送节南昌查经劳动图片，全门为国同学吉他去端端阿皮当会南昌提劳动秀，张娃送去所吉他，成群给送送不他，南昌提准时去，老者参与劳动去，多去阿东出去送去所人，迅速约不他，感受上马赛，我的社会图集团团归退所，老米定位干内三个马赛，健康定向送去，点头追求也不真。
2: 第六千多，宁浙长江去日卡去连米多位都错，送去华宁。

0: 초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종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니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니리체
2: 시기라 슈피 비르핀드나 마당 잠니 사조 칼라이 베갈롱디 생겔 헨게 구감사 나남소 사투 오서뜸 규치비 치조레 세나 제월 가르치 말레 센소 규슈케 비주지 생겔 헨게 딜루니 벨라 시위 진저다네 로트주 땡어 코로다 소비 장랑 샤르도 토니 로 니슈코위 제시 니치기 뒤산시리 소비 장랑 샤르동 투바디 벤종게 짐지 자샤라 튕긴 상부 준바 마세 총소 치존다 낭제테 덥디 준디 유소 치존라 데네 변조 용보 파는 동기 때 누가 계신 태양이 바래.
3: 누차는 토는 뻔히 세요.

0: 네 다 전체에서 쟁어 저는 아까 고녀 메라
1: 그만 네
0: 땡송을 거지네 때 담아 먹는 거 단지 좋아해 거진 나상가도 좀 전사도 될 땡어만 들 따라 내게 돈쟁어 쳇사나 뭐 먹는 거 단지 다 되지 대사도 되지나 땡하게 저체로 될 맛도 가 저돈 조경에게 돈쟁어 지바게 리세다 세세 뭐 공카이나 메세 도바지구 대노 마도바게 니마젤레 데 잠바데산 사니요 사마다데 바지 즈나 포아세온다 존 시노 도르 인사레 로촌촌다 데 도르 잠바레라
1: 아 김제 차진에 돌다 지금 아주 난제 스르와 자주 스르와 제가 좀 리더 기도 근데 친구야
0: 아 다라베 거진네 데 뭐 마초 단지 컴바는 이제도 하 저게 진보 정원이라 뭐마 이제는 공부할 때 가까운에 중네 공부 잠 공부 말래 나들 때 나라 시자 메래 시자 메래
1: 시자 메래
0: 공부하기 자체 중네 아때 때는 넌 동행게 뭐마 마속게 침소데 뭐마 마바 때를 때 로보가 그런지 그 착진 살 때인지 그 착진 때 전세도 열을 말래라 때 저도 이거 때 알 그런지 지나 때 도행이 막 나라 착거나 때 또 고착거나 마도바게 때 따라 그런 다 드랜 근데 니가 니모 근데 또 마피 데 고모 근데 포이 커셔더니 근데 저도 얼 말이라 제니 니네 왜 거지네 데 다시 지 노바이 다라테 모모모서 단지 채널 게 데 고겔 센트 저지니 저도 왜 되래 그게 다란 지소 마위도 그 컴파치 또 얘기 말이라 만다 내게 또 채노 단 지소 왜 온데 데 내게 게 다리 오 세니 파글 리갈리서 컴 컴다
1: 빌라사이
0: 컴 빌라사 그 컴바 리가 또 컴던 담보 어제 말에 마도 박 데 모모모서 단지 컴바나 로진 저도 저도 파탄 아야 다생하지 다른 팔랄 몸이 지도 제보 산다히 당마 음악이 그다 단지 그 나콩라 파지 소지 말이
1: 아르바
0: 엄마 먼저 단지 다른 독사 가도 소아치도 존에 된 도고리게 따라 가나서나 제도 그 지조 마에 또 이 오지 말라 뭐고 해 마
1: 안지 님아 이 고소 심제 얼바 심제다 미고르직 서치 얼바 다 디디 디바 유도 그렇지나
0: 된지 다 거지네 엄마 거지네 티 수 나 야 니진 ते सिमजे ते लोयतना ता तेनो सिमजे छुआ तांचे छिया दरल ता गजले ते छुआ तांचे ते चिनसे के साम रले तोपा ते के ते नाला ता ते मद सिमजे न्यामि नि गोरे
1: नरवा
0: हां गगे पंगे रोन दो ते सिमजे ते मे न्यामि ता दले गगे मोपो रे न्यों ला हां ते खुस चितु नि बा ता पाचे चितु नि बा ते म सिमजे ते निवे दे सिमजे निमो चा सा जो रे मलन चा सा हे मे ते ते तो सले मोचा मे सने ते हा चो के चोपो दुरु इन से ते वो दे ता हा वे कोजिन ते थानो ला ते वे कोजिन ते लोंग लोंची जिन आ रा दो के तेस जिन आ रा दो ता ती ओले ते ने तारा रे वहां के कर ती ठी गले ठी ला ती ओ जावा ती ते से छानो ती ते मे रे रे खबर रे बगर रे खबर रे मेले पाजी ओजे मरे ला
1: हां
0: न खती ते थची वे कोजिन ते थची तन जिन ते ठबले दे गलो मा तो के नुमा तो ना ना परे तगे छे
1: जो यो संदे कॉल को दो छु छे छे वा
0: संदे तो ཁྱི ངེ ཚ གོ ཅི ཅེ དེ རེ ལ དེ ལ དེ ནེ དེ ཁ ཏ ན ཤོ ལེ ན མ སོ ན དེ ནེ ཡ ཏ ཅ ཤུ དེ ཡ ཏ ག མ དེ དེ ནེ ས ཡོ ཅི སོ དེ ནེ མ མ མ ཅི ཆ ས ད མ མ ག ཅི ནེ ཚ ལ ན རོ ནེ ཨ པོ ལ ཡ ག ཡ སོ དེ ཝ མ ལ
1: དེ
0: ད ར བ ག ཅི ནེ ད མ མ མ ཅི ཏ ཏ ཏ ཡོ ན དེ ཉ མ ཅེ ལ ན རེ ན ཉ མ

0: 康将昔日切语，
1: 康将昔日切语。
0: 地内古尼基，可以定识别人类的龙具切磋了。
1: 地内古尼基，可以摩擦气味构建了让人难吃。
0: 第二。中期南期人类茶几面的汤日记开别可以西里练为康中西里切均西别的餐饮康中西里切均
1: 康中西里切均新的南朝公开上，他的另一个生活储备里沉淀的品种龙天年轻流苦，其中里沉淀那个抗拒西里切菌设备里沉淀的，我里沉中这一趟做更是更吃专业。那么另一个那边设备的快点外套内设备呢？那位土鸡被吃了快过不他，体内皮衣个套内皮衣细菌人脸上就恰切的，土人民这位难度穷为吃在的，先将个入不他。八八参参他心胸独人他将亏欠他修不少个定图区别毕竟了是写不堂那边了人他写都没不有讲多对呢那边了人他看什么也不对人物个人他的做路狗人同个天呢绝不提他你呢狗贼个人他的那边必须他一数那说他无说老古这些他是 keep 所给开具天的主意。宋年那边毕竟新都管不他，不是没找位天的新旧个人谈解宋言。但第二个来在哪里啊？人年呢？平常老之前面那边新旧看个过他，那边城市间所个过了，只有个看完了接着区别。南天这旧就是前年，那边去年南土偏新不言。但天地来在哪里啊？人年呢？亲啊，年南国那边看起干净宣布。街上瀑布拉苏，连南关那边看个过了，接着区别南屯，彻底区别，听见呢相当优秀。连南关那边看你，记录年冬江面最丑了，物资不谈，他怕这关各区别送热比人早而切别，人民的送热难，二为他皮糖军金勇气，南屯这边过怎么赢吧？就差人类太大的比人吹到他，看你的比人难。你要查咱他妈下班，撇去个美女早儿送的，他怕别人没用心，写别他一大修他。总之不赚钱呢，别给人念了团年间去，加起老不白见儿，不行不他。他同台湾忙为老不白贵不公气，能小老亲他娘来给别人城市前途有呢，让对行查妥呢，得定昂大老破面土气，别赚钱心愿。那提人提最低呢？人年呢？年呢？那不看起干净宣布，街上瀑布拉苏。年呢？那不看个过了，接着区别。南屯多吃的三不呢？
2: 他们去干啥的？他们那做年呢？那不看起过去我做那若那收银，你的我那做国家的可对见面大，你他都给彻底可对那哪里呢？我就是那若
3: 那。那说，那不看的，几六年冬几六落来呀？我就告诉你了，我做个设计的。他们从没来过做个的，几年都居住了来过做的。没呀，他们做设计那啥也带去。里面，他们东马土地那边里面出地，俺爹那了工作年了呀，工把人了有点别些宁波的，俺爷在话制作行里就压不着点的，都是他们压两个家都做一大家的去，老来那了也住。俺这个路多差不卡的，俺你制作行里啥地方别些的都是他们。做也不需要，也不需要。底下些他们，嗯呀，一大路也做起去。俺工作端午节，俺别讲，端午嘛，省得去呀，一大过不来。年冬居住了嘞，这些，俺年冬交接都不懂。俺年冬交接了嘞，这些高中间，俺工作，俺说想提，等俺一大过先交这个了，俺呢，别管卡钱，制作工呀，解决面对吧。俺别讲，毕竟别管点点卡钱，俺呢，不赚钱，告诉。俺唔去，别赚卡卡的，只话去不赚钱去。俺年冬。你去责任才不多，我就别讲，别管写的，他听我记住讲，老婆别解牛面的，别讲写的，别讲送去的去，人家毕竟人家送去的去，这当当面一大块啊的，许大钱了，许大听我讲他做过了，许大单呀的， Tileda tekore to tumdikri karcha tugari tindeje te fungjuda chi toma loba pe dinoma tamda patineje ti jele ani nyedo ni hyu ni lola no de yani lotri toga hyu ra da na dora hyu de ti lotri toga de ya likdu sin ti likdu sin bada lotri toga toga tosa hiba de gala ani hyungle kan chada je jing dinala ya nabe gan de ya pe na nabe gan ya pe na ani nabe gan de limite le ji byuje ya ro da ji
2: Mitaa
3: maa taa. Rikne kyu te te yaa toru raa chi tuu ni jizoo chi lopchin kaa taa tindayruwa dakeep suru taa, jizoo kaa dakeep suru taa jayani xili tuu limi yaa angyar tuu kyo jebari. Taa ngu ti toa laa yaa. Kyu te maa xiu tu nguhi loo maa chi yaa, ti kaa laa himchuk loo maa taa, tindayshi chi limi tuu tuu. Taa taa ngaa tuu ti naa yaa ngu yu limi chi yaa bina himchuk nguhi loo maa mi xii chi, himchuk loo maa nii chi, bungra maa chik chi, tindayshi uru. Taa naa taa chi naa nguhi nguhi suru ati laa chi yaa tuu ki 치료비보다 지금은 어디 미국에 살지. 다디게 차다.
2: 미국이요.
3: 어. 요새 마슈디. 무실로마다 또 슈디 봄로마지. 근데 지금 미국에 살지. 년달이 때문에 지금 내가 내가 체제 주역배 사다해서 네가 내지 잡아서 네가 보도 내가지. 아. 사 변바다 님은 니 수지. 지규라지. 디가나야. 지구난도 도접자 되는데 먼저 등산 지규. 다 자게 좀 우신이 지나서도 디게르 차단 요제 딘데 세제 지 레웅기 디 조단 라제 디지 워르달 단다 레미 요데데 꾸 다 디게르 디게 레미 두 사티지 되면 제라 니휴 숨글로라야 장주 좀 이해란 나베 강라야 무슨 고장게
2: 아
3: 고장게 제라야 너도 나베 강이 텐돌이 니도 니휴 숨글로라야 아니 무슨 나베 힘죽을 내가 듣고 또 그래 나베 힘죽을 내가 가지고 지금 당세 로터침카 남들의 편주 로터침으로 난 지도 관계 즉 개화 즉 나보다지 달아 즉 뒤유대보다 가신 유대보다 힘주 뒤유대보다 내다 봐도

0: ruwan, chadan chubdu dhama di nima nida me lisa nima chik chik nima sumu sur chik. Dine su. An tu tu yu chik jia zumi na ari, tu tu rin nai kyung chuling tu su na hajang yabu chunga sur chik. Dine chung su.
1: An
0: yu gochang kien nan du gochang shi nim do kien na chas rin? Chik bizu kang chik. Dine? Chim du kang, di chik. Chik ngu me rin nai xu xia. Da 차디비나 데티나 공발 당불에 지고 오르려고 니마 계약에 좀 쓰면 후나서도 걸 공배 대방에서 같이 시중 직도 나셔로 디가야 공발라게 달로티게 나라 직송 교재 이게 배자리 대비리 다 등산 등접 대비리 딜레 망고지 봐 도록지 디가나 변종 변조 관계 연합 변조 관계 디나도도 코나도 배대 데티나 아니 공발라게 또 아직 가사칼이 도록지 야제 탄다 제는 빈족하나를 제기나 다 배제 무시라 이거대 지시가 좀 되는 거지 대라 다 찍다지 안 뒤나라 야지 니마 같은 것들 내린 게 쏟아 제제 배제라 뒤쳐대고 아름 지지 삼아서 이제 뒤대지 오래 다 뒤나라 주대 리미 찍 사게 그냥 배워 배운다 제바 안 뒤나라 찍 배우리 내 담아 이번에 시에 찍 접시 로규고 안 찍 지게를 그 도와주 대비나리야 낭세 찍 디나리 계획 몰리나리 다 됐나도시 근데 티 희마지 니마지 근데 이제 송조제 디나라 즉 따야라 이면나리 수요 연제 때나 그거를 다 공부하는 존재 용기 그러고 존재 용기 이제 존재 용기 야용 예 대제 수들에 따야요 집대 도스바 야야요 이한 배 대제 세비나리 휴서 요제 배 변조가나 대대 대대 세비나
2: 就是要是学那个，就是要学的话，可是嘞，另一个就是，其他另一个就是就是，特别就是发，供养，供养不咯，天天有人接，是不是？嗯，天天是这样的，但民俗用的那呢，所以可能没学，边对方的，农民人的学校听到了呀，那我觉得要总人民农民人的学校，你说的，那你穷人嘛呀，那呀，你学校教育农民人的学校，出去，但懂不懂的嘛，就必须说就是，但听到了呀，这。 내나에
0: 안들어지는데 다 작진기 당부 작진 원조래야 제제 아니 전부 힘도 야친제 저제 전부 공비 이제 랑들이 몇 개로 대팀이 니서 휴휴로 난 티가나 니말에다 그 주대 찾는데 그래 대주도 좀 몇 개로다 안다지 표현 할에 자신 감하고 유나라 준부지 다 도로 차대로 대중들은 도로 준부지 다 균주민의 소 나 난 티 원조는 그 티 균생이다 되게 도세제 디
2: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0: 저거. 뒤따 지금부터 야 찍지. 다 찍 남대우 차례도. 배적으로 정대 차례. 다 배적으로 정대 하장 용유제제. 찍 뜻을 내면 좀 해야지. 그 배적으로 다 보여용로 니마잖아 지라. 용수들다 지라 두교만 보나라 돌지. 찍 들으면 뒤에 넣기 있제대. 안 남대우고 남대배 하장 약보다 지 다 좀 보인대. 배적 남대도 힘들다 지금.

0: 시리기 니슈 니네 차르 로주기 첩규 니네 슈 센다
1: 안주 매부주에 두슬레나 장아 라주 증내기 야게다 버와 네 슬규 니네 슬인디 네바르도 슬렌도 가네 렘바도 첩주도 미리 르니기 니네 주리아티 하자 치케 쳐서 리샤스
2: 잠나 도조이 난자 나투 그거기 링기 살려보고 종이 난다다 종대수 소소 나로네 미나 마부 친도 사진 너무다 쓰다니까 그냥 이제 뒤지 지시도 제외이 구매되니까 그냥 닝기 땅이 갭디기 주족이 개중 땅 줄로 땅 준이 땅 벤저 땅다 무슨 마음부터 정근도 미르디니까 기 정니기 무슨 제주지 형 통근도
3: 여기 다른 거 안지 망주기 주제기 샤브디 여기 내내 대비지니 디 로규디 링타주제 마세가 땅 알아서 시에 샤브디 하장 표준 속보 대딘 로가 갸조레스 디지도 잡았다 대역진 대비네 가라에서 규진구 때 로규진구 임바 표소사고 임비다 디 땡치고

0: 하스네 임베 츠린도지란 탄 사기네 임베 세준다란 탄은 신식즈네 임베 순난도 겔라제네 세바규제 리구남바 토제나 슈규마세 만난 츠싱인 초보 순난도 겔라 탄 츠르춘다란네 이네 간치룽첸 케싱인 초보죠 코나니네 니브남베 송신인데 냠준나스 코나니 토제나 슈우인
1: 타라 모두는 이제 교인 디뷔토를 천명리야 成功 실패시 成功 之母 슈우인콘데 리젠스 교문바 남바니 캄산 키나니 구레 카송 아이네 리젠데 하장키 가부유 kina nama lingge tui namiya kusu se tan tan sam tui lindu yungbe zhe ximin tui xiong yin su na xia kina lian yuwe ne tojian na xiong yin la
0: 唐能心安南去生烟初步成名了雪莲花许年空内因呢想起松懈地类似重启四尺木莲的预备忽然给泼门给散布置了他唐能心空气烈若听给了配件内吞他的李柱堂亚托亚自用被门顶许年死那下
1: 现在我住了他一路平安许愿天天街上了他落电了七零了那么天天去看地上的古板你来拖欠了许愿了那我们那去新跟丑不成名了远方的妹妹许愿困难了李前去做用他龙春去新跟丑不听见公看不上提令苦个不上不定这几穷吧现在还将去搞不穷李前做用他龙春去新跟丑不用了现在送些的票银送下
0: 那下面我们那次练多一那苦嘎不西北过些的几些难度

0: top de yuba, tuna shug yuba di, unzi che gugu yore la, da shen nisu yue, nene da gungu bekable, chile shibe, namdang di, sha gugu yore. Chaji ta debe chawashi yina, nganzu, chile tang chale ni tobam, chile tang chale ni dubale chungwe, chawa kuna yinse, geze di shie chogri. Chaji ta debe yinbe chawa dini, chile tang chale ni 두바 차례당 칠레니 초벌의 중외 저와지 인세 깨지디 시에초그래 차지 탐 밑에 발라야이나 차례샤베 쿠체나니 칠레샤에 요마레 칠레샤나니 차례샤에 요마레 빼지 차샤비나 차지 탐 밑에 발라야이나 치바보샤나 레셔주메바 레샤나 치바보 로스 셔주메바 체제 치바보 당 레니 시찌기 강라 내제로 테데기 이와 치금 메바다 지버레 차지 타 대배 차와시기는 정말에 집어말에 치바보탕 레니 터대기 이와 치규 유배 치레탕 차레니자 로소 터대기 이와 치규 요아래 차지 타 대배는 니 요아래 로아라 제장 차지 타 대배 차와시기는 치레탕 차레니 두바 치레탕 차레니 초벌레 두배 차와시 레시 시에초그 레시배 내가 장 딜러두바레 대이구구레 경제가래스나 개디 치레스에게 치바보탕 드레베 레디메나 신주배 차진조디 창요마레 창매바이나 차레유바이니 신주배 차와디이나 두두구요마레 다 차레스에게 근대지글스레스나 시방안도 뭐뭐 당시에 니수기에 뭐뭐 시행오도 슈두자네 슈초그 레디 다리고배왕게 두두잠지 슈바이나 차레스에게 니 근대지글 고고와레스나 레섬 유중 뭐뭐땡기 교스네레 야마나 위중어보 신기 토하도 유배 신체디 신파루 파루 파루 도와더부타 위중어보 신태 림신 체조 더부차대 위중어보 땡기 교딘데 지글 야이나 고국요아래 개대 자네시베 레디메나니 신주베 차와라 죽자 신체베 차와디나 두두구요아마래 제장 자지 타디베 차와시기나 자네탕 치 레니 두벌레 두베 차와시 인시 다시에 그베 금제야 다가 두벌레
1: 신경 넘버 2 공감상 당대 캐남체 신신바티니 편정 롱진 인친 레공 배게 롱진기 롱진 롭치 레첸시 레젠디낭 편종 럽다 체면 개겐 치무와 치린 도지 라니 표기엔 다주 리비에 콜라 치디 난시 예비에 세나 엽쇼
0: 공도 냐 모두 슈버 능신 차례탕 치례세 튼도로라 신켄기 신제 제바 드부 베디나노 유베 인도 테다게 토네 우소 세와 드부 마레 세드미투바레 언데 차지 타데베 저시 이나 되나 슈유다 닥신기 이와 치두다네 나도 같이 그래서나 이와 디 섬시 제제 치고거레 대양 공론 모두 슈버 능신 차지 타데바 닥신기 이와 지유인베 차와디니 차례당 칠레니 두벌레 두베 차와지 인자 제벌레 다우나 칠레시바디 모부 닥신니수 이외 다기 이외 남당 쿵수 두제 남당 양만나 낭시지 이나 다우나 칠레지 세지 다디 컨데스 자국으로 했으나 칠레디 모부 닥신니기 낭네 다기 쿵수 두제 낭되지 야마나 남당기 요아시 인자 투수무 난네 투 탄다외 차외 민당 도아구구 유바디니 담메메급으로 와라 계세 안주 탄다외 다지 폐주 마당말라 다시 엔시 폐주 담에 있는데 뭐부 닥신이기 난네 다궁외부 콩수 두미투바타 투수무 난네 투 탄다와라 두미투바 차례 칠레니기 난네 칠레라 두미투베 꼰디 렁슈게 퇴용으로 와라 现在起来洗不滴，我不打现你来打个空手都见。

0: Bongqi, Zhongwarqi, Tangnengxingi, Bongwabu, Bongqi, Bongwarqi. Namba di tangti zhubarwala, sebrezi xiebuyina, ngobu takshen nisu yiwe, dagu ngobu kungsu yuebe, yiwe namdang sumbu soso, sewarchebarwala. Zhongwabu situdana ngobu datang, Zhongji situdana qiba, Zhongwarqi situdana qile seje, ngobu dagu kungsu yuebe, yiwe namdang sumbu di sewarchebarwala. Chezang, sewarcheba yinba kangxi, jinju kone nube, ngobu da, sewarjubwa shatari. 제장 당신들 이나 문제 니가 슈베 차외 민시 코나 인바 정말에 공급에 대다 토네장 안돌라 라드 투버데
1: 발라 신이 랍제 김다 촌드리샤 발라 키라핀 지시베
2: 야 엄드가 소레 발라 드레레가 조유 따라 아무나니 보주
3: 발라 드링에 기가리 지라게가 점사가 지나 아
4: 아지 발라 조롱 화하래 내게 사야 호름도 이래 암란 없이 온거
2: 야야 슈게 슈게 세노 슈게 슈 아야
5: 발라 발라 언제 지시디 근제 쓰그래
2: 지다 보모 발라 대보로 더 그만두고 랍하스 때 주다 온거 주주주 암란 하게 지시 꾸치꾸치
5: 발라 경아 딱과 야는 그만두
4: 不住了 다중 체류니 파문니게 웬겐이

0: 中国共产党五年的龙华家的居民爱人被准前部登记前，龙华家的居民爱人合同处为终结的。接着说起习近平去，中国共产党五年的龙华家的居民爱可罗巴拉登记处为促进团党委松懈开进了，加急巡逻处都连接清不清楚。场面。 米格里吉托尼特当当阶级级查下南洋这一推举尊严的狼族东塞都没当完了江南塞尔贝托罗举级推举也不举举引起就有。接着说起习近平的松懈开进能加起为罗举级大桥呢国站的全额天呢中国共产党的龙家的居民爱人借用米利卡的密码了吞着的你这在的别的表面的对比立即冲着了敲动定时不能完的。 中国共产党给活动三面接不了对头边，批准给开始三段定时不难有。创始他的阶级阳性加起来卡点呢，前些个多的给特别唐北派的，突然设备阶级中国巡逻处了，新规签不贴不得，国家签不穷有。复旦罗金共产党给扎当整顿抗给没得级别，党员唐浪协助主干给入面，陈泽佩议。龙华家的居民爱一空了七厘米电不赢呢，巡逻休息去。
1: 任意的狼族决心没把它，没得精准贴当我的，查准了点呢。中国三百五年把它立即培育，退了三百的那边，俺去苦了个别，跟着你中国没得立即加大的给连根基不贴着。俺就直接说起松懈开进的工程，老总的拉达的定时七八的，习近平给登组工把车顿都切的，退上用多的车都，他们三顿了训大的去，协助了几顿车，跟着苦了个饮食就有。
0: 표정이탄원전지기생도토겐도지원조키유응수직접소지시진평기송세케진는연배지아랑라싱구체미태평당기사신댄배고지다직접소지시진평기참제토구로보편종기탄잠사댄다탄삼타르게망조축교루제기차주로리신댄댄딕딩아빼바다초바라리베킹바라교류안주심띵네직접소지다당기거진천신
1: 你把土罗店居住民啊，当给个人年把的，当给结束账的，狼族店呢，连根住把的，我住了店呢，他怎么三点土东就引起就有。狼族把人那娃的创业的邓口总轻松切据巡逻车主不个给入面包引起，切据把米的不热热，他也给其他都早把粗把的，军队啊，军心组别，狼族邓口总给狼子吃不着的，同埋推给家家来过的城中来过西呢。
0: 谈的简直是不实际的城中西北的脱落亲的，运人切据的，那在准备陆军人心的破旧重新，抬头呢，当给国际军中级别开机人心，热锥立把的突破。巡逻党员习近平呢，俺做点给你给特区人心的推进了，可话定是不浪的，松江你他几度突破七八的，登陆你你这七八，当了陆家的身家的，忙给切都轻松给跟着苦了就引起就有。
1: 可就说了，身份沉淀出了的那些苏军吧，杨国兴起。直接说起俺就一了点不容易的，俺就中国共产党的培训体系，军阶没把它特别懂我的，阶级给三百强我的，阶级了各种级别都不足吧，阶级多级懂我，你不七十懂我级别的，让到俺没给的给团结的，当当阶级给科举阶级多级给吃下了，你们这七八的，杀掉了的呢，空白了各地东局军统去吧。
0: 要到要自己，说不定都不拉连打了吧？刚才提供给刚才拉自己干的，谁就说学不接机？我住了点呢，狼族普通，我就用我这就饮食教育。切记，乐不起托把你，普通乐不起月白银了，恰恰乐不起立住托把天呢，刚才别准七八来中国人。直接说起习近平去。
1: 罗局的五十二三八百百多个级别，立即被归纳我的七级，加级巡逻处了，贴心点不得，普上点不够别的，我就什么的归家难有。场面当当迷茫的日本了，人工啊年的普上的贴心点不得，经济业绩的这话速度动了，罗局的跟着帮俺钦佩差都可的，罗家杨伯跟着苦了呗，巡逻礼物白白总就引起教育。
0: 西安金州老金，你觉得贵秀来着？罗布林给新州罗马牛兵要义，直接收集松懈开进去。俺做巡逻处了，根据的卡表三段难穷。俺做直接收集松懈的广东，能新州了接不得，去老林了缺不得，接不得，当给广东了念不得，当给结束账吧。 미게르기 센십 테기르니 테 당당 계급기 차샤기 내법 치면나 냠제 띵섭 투바 체데 계급기 뉴규 된자라 미바다 로즈 직팀기 심주 치바 슈미 뚱규제 체규 인시 주유 중국 식례 롭진 주조 천재 링 충중기 심주 로마 량완 팅기 안주 로다라 총조로 자도 체데 레드응의 배네 싱부초다 냠사냠도다 냠도게주치기 유배 서시침으로 시간 초바다 싱줌라 샴디 슈베 폭삼 대심 나르베 댄도 칭송 안주 랑주 폭삼 대 싱례 계급 돕진다 총습 타르게기 탑주나 냠제 토바 체도 랑주 차주나 데네 름부뛰테 폭삼레 은낭 체토바 체주 인시 주유 농문 저부 심주 칸기 저부 송종 심주다 슈샤 뜻십 체린 소베 공미 留意이 지접수지 갸지 슈누초르 낭웨 토그리스무레 대겹조지 퇴럽기 긴지지무 시도 톱중 난주 지접수지 낙주 이라 댐보롱에토 착딩기 긴지쿠네 중화증례기 제노르 테레 송용다 균진 규자제 야부체주 인시주유 표중이당 은둔지기 생다 도겐 고풍키 슈누당윤기 낙기와식 인배차네 슈누초 레둔배바라 폭삼 꾀바다 레네토 시간초바 담바 퇴니제 체급의 용조성무충 나랑기 니바도 지접수지 낙주 이라 댐보롱에데 자랑악기기 텁서듬마라 시간초바다 년점기 낙기와 청면내체대 낙도지지신 년댄기 기바다 총바침지 청마라 샴디여부슈대 지당기 레네토 당윤시기 쿠르구용이기 근지 쿠르구인시주유
2: 디글레군의 비원내수 계용 스트릿기 체듀닌기 체조 니동니 슈저주류 로쿠르기 주시 최초공민 퇴퇴총도공소체바시 中国中央政治局的军略委员兼用习主席主席王沪宁期作用那王马赛松懈加那瓦西王沪宁期继续书记习近平期中国共产党五年内龙国家的著名阿克尔华的丁志学为促进党党会松懈开进的共同了六中堂国丁斯林古巴堂中国共产党期中国民办了团结堂日志前天别特瑞美堂拉瓜尔图 特别是在当地的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站车 Jinping의 남시의 계진 롭종타 라다르 딩섭체네 당당 계급계 디웨 레겐의 믹디 겐치 주바타 겐치 증주체디 중국남배 팅접전의 구디동치 미심타 튜문계 유진 티신 로주타 도수제 계급아 지지 제구시 송휴 왕후님께 제디의 주무지시 겐뉴라린 야고다바타 뉴버든비 야고체구 시듀 주비키 뉴버든비타 심슈 지지키 뉴버든비 망주 남베기 뉴버든비 제치구시 송휴 중국중앙첩시주기오윤 개용스루기 주시选保 石泰峰谈 개용스루기 주시选保 胡春华 沈月月 王勇 周强 何鹤华 梁振英 巴铁日 苏辉 邵红 高允龙 陈武 贤辉 王东峰 江信志 蒋作军 何报祥 王光谦 秦博勇 朱永新介 从头的学过马赛 当谢别那我是
0: Diga legu ne bebe ni tsu. Mili yongi jargo mokchu langne longo jeju kyoku korobara chensu shubhe zego te tse dunyin ki ngaro Trungu mimang jargo mokchu chensu kanto nirabashe. Logo sambe tamtu gamling da jinyam denbe nambe kengshin Trungu mimang jargo mokchu ki chensu kan gingir ne yu. Ngadwe chuzi gubara chensu zego jinyam denbe gilu chu gochu yu. Geze lome tumi ziwa samu gone Jargo mokchu ki nyinga da zumyi ki duen che bata. Geze lopchin lume nyamshe chokbe, luyang, jargo mokshi lopchin ki lublu da, kundentang me na Trungu sarpa me jiba tangwa te tohne. Na shu mirab tsu, 로덴 규르밍아 땅기 깔아 년바다 땅기 지수 장대 원시 바위 닝도 균진다 배준 돕슈 도링키 중국 남배 티럽전기 체도 겐지 차도 코르베 추심 춘바체유 대제 레리카기 투미남 공덥 대비 게림토 규대 림신 제르고 먹주 천수강 촘진도 용하다 라도 미도 춘부 송대 중국 메리기 튠징아 자르고 먹주 개바 춘바치에베 상장 적지 시베 불규 치제 대둔도 표와마세 자고 먹주기 윤시 바우처로 그뒤 쉬유
2: 디글레 군에 비웨네 추 산에카키 미리 용기 자고 먹주 란헤 롱고 제주 결구 코로 화를 전수 주외 제고 빈헤 지소 레지카키 사르지 지규 균진 제바타 사지 척균 균진 제파 루규 로라 덴브르 예파 윤시 바우포르 지 전수 화 시대의 진진제 체디 슈미 륜규기 삼배 도쇼 도린 체규로 체드윈 체유바 시 제듀닝 영아주 상하이 송후 자고 먹주기 천수칸기 개개 탕진 금닝 댄싱 지소 레리카기 투미 고구르네 냥의 슈바타 개급지 체투 랑소 류동 난켄기 바우처로 라미기 규두 슈유바 시 지구 유무수 나슌 투미 미뇨와 시키 라도 미도 스바켄네 천수 도린 듄투 냥의 슈규 로메 튜미 왕이팅키 난수 루규 통부티에 로랑년해 계지기 지심티 계급을 진행제회 지심을 교화치구 준탕 약부종화탕 류부르 종다 약부첸해 럽치회 자고 먹주기 닝돕티 난수 차롱제회 유림나 냠제토바치구 디니 난수 응원시바우남라 샘수춘치 약수티 인시주바시 장시수 먹봉탄 산내기 튜미탄 롭제진중기 기록 탄랑바갸라쌈 난창먹봉키 신스준키 딘시닝괴퀴키 짐칸기 천수탄진토 주튼조위 천수치구비유바시 난창총계를 주시롭제 롭수초바 윤飞람루퀴키 로마 후민청키 제치외 本人日日탄 사지人物日日 내롭치외 자고먹주기닝도라 유응아래서부중 사지 응시 바우 창례 대비 바장 뒤표탄 고구 타직도 제패 다수 안서로 댕기 대신 기비 초화시 기규총 휴지 주바시 지린 통화수 레리카기 망초추 창샤라 자고 냠제마케 제수강도 주바탄 루규짐강토 다고로 첸테 사지 응시 바호로 지진 주바시 지린 양진유 레지 루링키 로마 류페이 짐칸난 달세 티페 민드탄 싱베 쿵구자데 탄동 자고 먹추나 슈페 냠제 뻬마키 바장 뒤피제베 루규기 제이 티다 통급 나라 싱규 체메 티브충 티니 난츠 등시레 순다르 제페 럽시 약슈 티힌 당유시 인병군헤 난츠 렁치 레네토 강에 케세 치바타 망게 치토 튼다 주비 응응 진진케 레게 편제레 딘헤 당윤키 겐지 주규 힌시 송유바시
0: 这个来过呢，别问你出。中国中央政治部以大都把政协的直接书记习近平给组队公布开进，拉达尔团员定时去把的。中国内局级来团出，习近平党政组级特进各种的内部的，加上党员及党联别团及内部团别去把的，让这卡塞团员。大队呢，人家国际来这边，杨大伯使用前者到我电波组把的拉林达的，连内电送去把的。
2: 云州所各种七八，西林党政组的，加上党员来七八，加上俺各种七套，中国内局级来团卡，点点滴滴啊，诸八的，密密麻麻做起厕所的，军农局点家的，制作起内部批部，电令用具路给您切的，当达了中国内局级特色汤部路，收入都有八千个月是年度难有。第一个来过来别问内区。
3: 你对中央政治部和中央给测切的脱单前行别等于出来过入七朝东东主切的广西团甘肃所新中外系主国女士来听了调教的七百天借一百十
4: 나무 최진기 양당군디네종 그의 피규르긴 도장군디네트 단달행견의 센시부디니 중앙룸디네공부에게 지능기 생유를 냠자리제시
0: 这个来过来别别你出，二零中央目击看起这段人，二零马起一零了修的电白东地日的人不动个出不得，一零起阶级出了套，米色的局面卡路局的外从来出生了，存在卡电白的结构起不得，连接路局引起就有，二零交的第二一零起霍尔木子错个局的中心边，从主出生送了结构起不得呀，可能落不及引起三大百万马赛，一零起车就提的你，内陆局面没不得。 人家吃完嘛噻。 망잠 조배 주주래 기부의 운세 퇴부 체배 운진 체유.
2: 디글레 군의 비번에 추 에리 总统 트럼프 최두닌 터키에서 앙글라르 존해 정신 우소를 주버시. 트럼프희 에리 전에 토크레 각돔 체바티 메바르 숨유 김바마세 에프 숨가다지의 유튜브 체배 내두태 타주 체유 희시 주버시. 터키 예동주국으로 우르순의 S-시리아고리아고 다진기 카순말라 뉴루체베지 트럼프 시중기 최투 터키 에리수베 F-수문가 다진기 먹던남주 뉴루체파를 갖고 제휴바시
0: 디글리군의 비빈니수 계지 올림픽 우율행강기 락다르 우율행강기 최두인 예동니슈즈숨르 다와주베 최중인인내수 우르수의 올림픽 우율행강라 락렌다르베 강대 콩도 툰조기 톱다 내급 참조 체배 체주티 내급 매바수규 협다 체유 덴빕디 우르수 류제바 계지 류제 정도나 쾌용내 칠로 톱규로 시주기고 긴세유
2: 싱글행기 콘세 생규르니르 수케 르치오드라타 바산라무키 리젠겐구난켄 다오유준라시
3: 미미다치키 난주 라바르 추기지
5: 미미부치키 난주 르부르 추기지
3: 추추디지키 만츠 추추 렘바르치
5: 차도구비 지주이 모치 신세 렘바르치
3: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5: 냠조 르미 저완니 냠지 덴데 양천시키
3: 서초 강시키 유키 미남 용어치
5: 미리카키 등지 야게다 퇴문 구비니 중화미리키 속자 내서다 독슈 내서 Joan Nessa, J.E.